아와이 동아 팜시진 찌 쪽지 섬부세스 나이트 처 챔버 제르스 이거는 겐지 니가 고든 체들에 되잖아 삼튼 청근이 와리 성화시고노 다 원체 그렇게 치르나 아 땅인즈나 고미 치르즈나 다 마세느라 그치 오토르 영리 영트비롱라 마세느리 다 그다 나는 아치르나 조치 사무드기 치르소 다 그렇게 치르나 땅인즈니 치르나 세탕느라 세토르테 세레트나 바카나르헤츠 아 다족 노 치르즈나 니비 나와시고노 테레스 니비 나와틀라티 다 치르즈나 크르그 포운드 치르즈나 흐송즈 그손에 맞춰 지르나 선부기 지르나 초 몽용 지르나 와그다 아 니에스노 니에스가 라마나그 옛날 지든게 지르나 홍속거 지르나 슈그제노 슈그제 아 대다 지르나 다그 흐송스 흐송은 뜻당 지르나 지스템바 아 뜻당 지르나 게다메 비 지르나 노르지 탐지다 제마 접진 뜻다 지르나 게나 메즈스 르파카나라 메즈스 아마 캔슬에 뜻이나 저 라마나그 지르나 천차거고리 탈비 아 선부기 지르나 선부차스 그레스 선부 자식아 미미 했던 건래 했잖아 챔버는 저 지글이 진건 세고노 게네마가 나 요트 저 챔버 지르는 게 게치 미미 담지 어 치스 삼튼라 치르즈나 곰비스 아 카트바 챔보트지 치치르즈나 네초치르즈나 선부라 선무 담치 거치나 아딩네위 앙츤드 치르즈나 치 특거치르즈나 챔그시스 챔버 저 지거든 리진건 세고노데 치르즈나 쿠르 담치 거치르나 리치 담치 건곰보트지라 니치 탐치 공고보레스 투 리진 탐치 그치는 공고보레스 치다 공치 등에 들어치는 공치와 그 아 시르등도 다치와 그 챙기시라 지마 쭉히 쳐지네 지드요까 아 지마마 님 쭉히 치르는 측인도 치르는 안나 아 땅에 땅 안나 위에 땅 쳐지는 자와라 다 원치 치르는 쳐지는 자와서 그노 쇼네 인진의 친나 자신근이야래 자신근이야래 따라 학금들라 자신나 고지 말해 어, 원체치르즈나 와크 슴부그 지우 아, 뭐주고 세고는 디그 다 아빠가나게 치르즈나 포르 처음에 병이 트브 치르즈나 어토아 사미스 다 첸부 응식라 치르즈나 젠지 젠은 시장치나 흑주메트비 가트브 첸부트 뜬다와즈 젤데다스 아는건 구남 정치르즈나 다 첸부 초비 치르즈나 아, 진스그 치르즈나 디스 신스 대노 정기다 그게 치르즈나 원체 희궁고 야싱게 초바이니 치르즈나 치르즈나 아 그게 초바이즈 언더무고 치르즈나 초진 우리 야츠무고 언더무고 치르즈나 영리 영드세주 찌게 치르즈나 와그 아 텐데다 텐데디나즈 아 초진이 지 니말리네스 찌게 치르즈나 니마티나 긍그 올치거드나 심부 멘치르게 치르즈나 언더다 치나토브당랭게스 안데 치르즈나 토브치게스 심부 멘치르고 어떻게 다브레드나 아독카미 가모피 멘체테스 아독카마 세군운데 체르즈나 사무 엄마게냐데 아 사무 엄마가 원체 체르즈나 어 진치 초치 제스는 느든 뜨거 체르즈나 와큰 좀 냠시 그것도 되느라 어 띵 아마즈게 체르즈나 덤바치와 아 모두고 치 체르즈나 야크고 잡스는데다 웬밀 너마던 거 대한 바즈 그다 체르즈나 와크 냠고지 동아 드노 덤고 모빠그 슴부 멘체르는데다 체르즈나 톱치그스 다 트시드 디니시나 치셰군을 했더나 디그노나 어 원체 치르드나 공체 조우 치르드나 모죽게 아 사친의 강시가 치르드나 가트고 초파에 놓디고 엄마가 치르드나 모스기대 치르드나 또 치그세군을 드나다 치르드나 다급다 후이트지 타버레 했더나 와이야 동아 밤 시즌 다 와무 치르드나 아 성기 아르덕가 조우 치르드나 성기 그동안 나왔는데 치르드나 팜브시 바당 치르드나 어 지금 바시기 전에스 dan dik tam ji chama ge khig de ne da ma she ju ji zu ji sen bu se de hui de jin de chi de na ji ge mu khong yong che song de chi de na xin bu ge ji zu de chi de na ma chi ge ni men ji ge ni de mu ge chi de na wa ge ji de de na nga chi de chi de na nga yin de nyam bi xin bu ge khong chong de tam che de se li char ta de de na da ge de chi de na nga yi ge lang a nga yi lang na nu ge chi na lang gan bri zhong chi ge 선부 등 스무 다음 제다 실나 세 체서 다급다 사 체다 실나 뜻초지 걸고 선지스 뜻초체지 걸고 다 그때지 야라뜻이 지스 그는 너네 오치 년가 견시 너네 삼튼 창지 삼튼 게치르나 회친데 창게 회리 와르게 치르나 회친데 회니고 와르게 치나 뜨다 아디 안다지 되나 아디지스 그 너네 말아 오늘 챔브른 저 지 리진고스 아 공화 게치르나 샤와 조바 토미 세시지 아 세시 그 쟁는 거 치르나 샤와 조바 토미 세시지 그노 대전지 초진의 지니마 뜨요까 아니와라 선반이 너나 제마 쪽히

0: 누구 저바 어떻게 챘데 뜨그 챘보 뜨그 챘보 얼그그 나네 챘나 누구 저바 시고노 아 할이 뜨 시고노 너리 탐 챘나 뜨그 시에트 그래 아 뜨그 누구 저바 시고노 챘나 뜨그 챘다 그게 근데 챘나 와고 숙조 빼랑진 다랜비 아 뜨그 챘보도 보지리 어 니가 다 챘나 뜨그 탐 챘 좀 버셔야 찬스 아 누구 저바 라 숙조 챘나 수이 됐다 뜨그 탐 챘다 가면 니가 다 챘나 좀 동고스 아멘치 타브레 뜨나 니마탄 다와그 치르나 오스르 니그 치르나 구근 디브 티그지고노 구근 디벤드 감맹 그지고노 그 치르나 흐뜨뜨고 타이와 그 츠그레스 뜨 다음치나 니마 쳐서 웃거 뜨나 어 뜨그르기 다음치다 치르나 흑게치기 데마니 뜨 다음치 치르나 와그 좀 동거지 아 뜨그르기 다음치 치르나 뚜 뜨거지 누 뜨거지 데요 치르나 원디 뜨세지레 뜨 다비 치르나 잠추 그질 아 잠추 그고노 마그 탄드그레 아 누후스근 좀 치르나 잠추 그제 시비 그냥 뭐 드스티 원반이 길이를 해도 그 안데 치르나 원체야 머트그 리그시 그 담지 두는 원체 치르나 사 담지 그 우마가 잠추 첨부스 비디라 찔 시와 그때 치르나 네다 찔 시와 다득 그 뇽우 치르나 다 흑치게 되니 너무 그 드스티 그 원바 아 너무 또 치르나 근이 총아 맨치 뜻득 그 니크리리 그 거긴 치르나 아 나가 치메 그 치르나 와 그 허윤데 때터 봐 아 너무 그랬지 아 시와가 너무 그랬나 같은 좀 비츠그스 아 원바그 니크르르그 지금 디능나 요누고 커와드카기다 치르나 긍실 치멜시 다랍트 치르나 커와드마데비 아는 그 치르나 와 그 아나파 담치 그 이나 쇼고 뜨 담치 좀 됐던 치르나 아 네 담치 셀 됐던 이 일네 담치 치르나 그랍트 치르나 큰 거지기 큰 거지기 노바드다 치르나 큰 거지기 동 거지 Kangaji tono tucha tabrez na chome para chome pana saite. Taiku chitna seet zijre. Zawa za chil, za tons gono chira chira. Chome pi taiku chitna seet tabrez. Ema and eet zi. Ema tuna tun yu nugu chitna a. Amenki nikur rug kawat kagut zijre. The kum tabrez na chome pi seet tabrez. Chome pi seet igu chitna angun chil zij. A jamsu spali tombi. Tuk maki waru nyangwees. Dumbaa tsukini wambur songwaara. Da thachin ghanshikri. Thachin ghanshikri chiridna. Ngwanchi chirongwa tuk yinu maki chiridna. Kirga khishki tungwa chiridna. Da chiridna dumbaa tsukhi songwaari. Dumbaa tsukhi songwa chiridna. Da chiridna wambu guluk songwaara kirga. Tainu chiongwa kirga nyangwa nyangwanzi tukhanari. O, tuk tawi chiridna dumbaa wambu. Thachin ghanshikri dumbaa yang chiridna waku. Da tung taro jirthapa. Tsukhi danu ta wambu tata kamduk da chike jirthapka wata. Tungda maa zika tungduku karu zika chirna ajirthab gud. O, ajirthab nu ta chirna niwa kanglaa tani shonu reyta zina. Wambaga nani shonu gus, amenka nika ririga kawalaa tani shonu reyta zina. Da taakabda kanglaa jiwa gud zina, gangchin na shishabi chirna rooti tukna jiwa gus. O, ta chu suma chirna, taitaka ngayib simi chus. Da taamche da chichu suma chirna, sivu kaga, ngayib ka simu longa do tunga da chirna, khatang chaybiz. Gangri mahtuk mepi napa ge tsuk lila ahtura chirna chotata chirna dadada langtsu ge chirna waka gawande tanga den brrrn jira tazi lachin ghanshik chirna si chri hanu manta la dambi chirna ngir diga nani chirna uchi joshi anish etanga chiga ina chirna waka amena nisa ge chirna jil aru gangchin ge chirna tatanga ngu khwa jirba niwa ina chirna aniti na chivi chirna amen diga tatanga ngu khwa jirba diri Ndi niwa wichirna joisha gittun tsukh chikta dine shena chidhireta zina Gangchinna shi shia wichirna ani chukta chirvi aruuti tukhna atad zir O nima tanga dawa gichirna osirla tani isi zir Nimi chasir tanga dawi sisir zha Ndi niga la tani ichirna rab ji yo pis Ndiwi khinta amin yo pis Sa tanga tsutuk chirna ta iwa yos Ndi tamchila chirna niwa chamuzg dana zina Di nika rirga kawa gira chirna Da waku pani chirna gujo chi malang wanda muzi yosi Di tamchi longa chira khuwa chirna ngayib ka zimu gu chola si Da chirna khatang chaybi chirna Gangri ga napa titaka lila tota da chirna Angwan chi lechang chirna langtsu zungu tang dayanbi Gawa dengi jitong tamu gu chirna Gaman ga niwa yoni tamu zi yansi gu no Kaga ton tsikik di dina shena da mori
1: Zaxi denbi nyan kun zhokpo namba dayang di tsukka hengge derengge lenchende shtongchim dani zhok. Lechende zomchigba wandi tsutang zomching gankarwa cerang zhahi shtakalwa shiglu shchachiw shtakalwa aganchag cerang tang sonam rinchina nyigin dadimu.

레니언 그나 봐. 레니언 그나 봐드나. 다고니 지나주 대랑 근럽질람 뚱글에 진디낭그 당아투 랑제등레다 등에 제나바 캅다스금 도르디즈긴르 와르컴 다니 대랑 근럽질람 뚱글에 진데 아니슨 고섬주일

나 토머 데랑 건 잡질랑 뚱글에 친다가 능툰 지나바 우츠즈감 도디즈기 주이 아 데랑 거레 친다야 나라진다 참바즈가 비제도 무즈 급기요 참바당 보 소름이 상치나 남시 독식은 게브르가 누가 그 남시 혼다등 참바니바 소름이 상친게 녀름던 거 좀 같이는 듣가 람거가 니슬 참바스 반 남들 거기 산지르던 참바지와 짐티우로 원글에 친인 데나 데랑 거레 친다가 Songosachina Namshi to Shikun gave the Nuga Namshi, Honda Engina, Nukurina Deren Hatuni, Deren Shetty Ward, Sonuka Karshutan, Solok such a Munchaz, Sosang such a Munchaz, Yu Shutan, Goluk of Shang Shutan, Armasuk such a Kamons Gayan, Cher Samson Tana, Cherum Johnson Babatan, Sachin and Kacha Sacha Zandala, Anam Tawatan, Shin Manjersikoka, Dinanian Chu. Sonubka Harshu, Solog Sacha Mancha, Sosang, Yushun Golo, Armasog Sacha, the Niston Kuru Kuju, Tandem Chiala Suayang, Cher Chung Chung Tangana, Cher Rangzim Babjir Sekuga. Dinanian, Yushu Chung Chirtang, Zastul, Jistul, Tarlag, Pamala Suka Sakilkangangang, Cher Rangzim Babatang, Sanjinan Kitcha Sacha, Gajantala, Shin Mungatangana, and I'm Tangwanjir Sekuga.

0: 미지 르그닌데 원더 사클인데 잡자 제시 송이 다르플레 코니 갑던데 인기나 근데 지 럭슬 짱짱 잠니 파르글 달덩이다 르그니 르잔진 땅 더니 인기나 마마마 속고 소한데 타카 타소니 샤암덕 드 탐니 담목 살트데 토이오지 카다이고가 뜨그나 다 마음바가 루어나니 지가 완디 미지 르그니가 가속다 수 못했던데긴 조지레라 지금 조지르간라 다런디 야 크즈나 쇼코 양나 원드 사클인데 캡게 치치 지가 당고드즈나 쇼코 딩에트니 치런 그 단스스샤나
1: 알았어 아더가 르긴데 있나 담대긴 금자 자자레 몽타 가서 들었대 미리 미리 그 주다 럭세고 차나 들어온지 보티나다 dikit kuna kinga lakse daga chakdi daga nena tagda kuna mo ha isa zawan de chilo na da chimo zir na tan jo jo chino da chachit ni da alakse sewa kinga sewa dina tunji sewa dina chiji chi chamu do wasin da siga da pichi shongyo ni na ma wa no nga da no tan ba ga no de tar ga so go jo ta na da ga chiga ta tamang do shuk da ga dik de shi na chiz na あ、ポジションの違いか。まあ、確かにその自分の民国パスに似てるなと、地区を、地区の県がどうしたんだな。あれに区区だ、地区って書くのな、ランクパスにして、ポジションに注目。あ、で、で、民国、そのまた、ここ、地区も。あ、で。で、レバーストップも。あ、で。これ、今後、そうだ、次の、だ、次に区区はね、次に区区で倒します。あ、西の、地区で、レイロ、レイロスクチュルと、もう、なんか、ちょっと、で、地区で。 아니요.
0: 아, 진짜 그 군도에다가 리니거 샤워 다스만 샤워리 다스 뭐. 아, 제. 아, 저서 아트 소치스나. 니르글 리가 쳇 토노. 난 토도 못 티나다. 쳇치 쳇은 거 토지도 못 개시죠. 가데이 토도 못 가. 카페르도 못 티치 토도 못. 응. 진짜 티나다스나 리니거 또 뭐 마후이도 나지도 나다. 제시오는 소다 때 가데기도 오케. 아, 제. 아, 텐저 쇼다 텐저 좀 하는데. 아, 저도 지나
1: 你要是他们他们做的就会主要的，大概人家家族就是这种，那个大龙咱们自家就是这个两个人嘛，那几个。啊，这。人家整个人家弄个都是做生意，对吧？就是弄个，还是用网络，还是用不的。那么现在大龙，那那帮忙是，当时人家那个那个时候，我跟他说那当时已经那个大龙，白日当啊，你那不都是做嘛不？嗯。那当时嘛，人家家用的那种。
0: 아니
1: 아소노 라소 바탕 니어 그땅 그땅 데 이시 타노 도모고 리니온 톤지르 주데 아리니데다 오쇼 아 이키린 고니다 세수 주고 레르 나바나초 그라 가요 오쇼 심 부탁 주데 안데 초 르선 본데 주다 따따 사티 스마라 사마고 니엔 키리 고르세 인데 안데 지치스 좀 이거 제나오스 좀 이거 오크 나이나 사제 거사 거니다 따따 리니 돈 따다 이모만 진짜 통시 때려 봐 신나 자마다 자데 톤 자가 예 다지 오쇼 그 시르쿨라 디오스 겐스 본데
0: जी
1: बोला जो तो जो रिनिंग कलर का था देव दोनों का मामा मासो सामा घने से छूट था सो बेस सामा यहां से जो डाइनिंग को ने तो पास बोले था
0: जी
1: अरे रिनिंग ना तुमरो ना तुमते फची था ड्रॉ तो ना ड्रॉ दे चीन तो ना ट्रलन सामा रा फची जी मो
0: हम
1: अरे नंदा चीज ना था राजा रे ते दत मानसो था जो गेट तो रे कोके चिंबो तो जो ना नंग का छाटन सामा तो ने जो मो को कोके चिंबो जो तो सोंस बस बतरिया
0: जी जी जी जी Tengna ta ganlak goni ta maung paga mizi irgini kaashuk tayang goni kaabda yi ta. Tengna ta ganla shirtunga nyezik ngay tena tena mizi irgini da ingina. Dirum de tontana ta leeshigra tani lirga pegiga tani gokab chashu yoni na. Ta tani yang nye laki ga semkri yag ca tamunga nyenka gantag yoni na. Dika kurni yang ganlak kaabda zgana.
1: Oloso, ta jode ta 인생하면서 거기 전환하는 거 다 다니고 또 포토마그라 맞게 가다이너 뭐 다시 쓰는 어떤 데서 어떤 데나 쓰고 다 대디지 아 내가 이 돈으로 뭐 그냥 각기 쓰시잖아 보다르 님도 선 돈하고 가는 거 리카드 다시 온 거로 뭐 리카드 사실 동가 전에 너무 라요 아도 뭐 그렇죠 아 똑같이 우리 때문에 쓰는 망고 아 다 니다 쓰고 쓰잖아 너는 딱 고개요 요거 괜찮아요 요거 그냥 인카를 욕 쓰주들이 아 대 막고 좋은 거 같이 돈도 못 들어 대시트기도 오게요. 너무 이제 나 이산에 그다 리릭스가 많이 오는데 리니 돈다 제전다 캔들이 더 많이 춘지고 산에 덕분에 더 원장 리릭스가 많이 온 거 혹시 싶은 말이야.

성마가 로카등 참니 실즈가 녜무니 쳇더고르시요 다나치 갑토가 토나다 리리진 우초주일 다는 산총니와 티바가 찌끄능아잉 시중즈그라 가나스템즈 카크즈 너무슴 쳇더고르시요 그땀 마치긴 존통 요니 능기스 티바가 찌라니엔조 가노그 쪽고 총총 성마가잉 갑토티 디슬 담즈히 십더 뉴엔자 아시 냥게 냥게 냥난도니 냥누고 고름라카니 아닐그랄 하샤 강망즈 스토트노가 시중라 가나흠 카흥다 초신엔조일 즈기티 참바리 피에스카 쿵그나 나충시비 아 단지나 디탕 진히기 초니 토수네 싱리인지 졸리먼세 고논데 참마냐 줄리지 난지나 조코 총총수 한첸니 디진데 나충시비 가틀라 아다 잡쭈진이나 조코 도르능이 그요누가 아 야치비 산칸란지 능기스 시비 호소라 도르능 신킹가 아 단지나 첨득등 길긴 탐치기 영식 년중을 이와인 리 디한진이 시스템 제로등 영나 시스템 조교가노가 조코 총총상마무기 됐더니 아 단지나 긍진 나충 스퍼그스탄가 가영크르리 세세라시고노데 체테고르시요 다나 루산 루이나요노 롱사 롱이나요노가 조코총총 강망즈가 차손지나잉 흐타누르 리그슴디 시그 차지요치르 롱사 롱이나요노가 조코총총 강망즈가 차손나잉 아조 스타이나 조코 지이나 조코 온레이나 조코 프히나 조코 양은게 곱식 망아즈고카 데인지나잉 시그 차 그게 차징이 증스 요치르 다나 랑게 파사 파이크 시그 타몽 마임비 리니타 영나 타몽 마임비 초아루 땅데 초르니크 시스템 다른데 히저르 디초 따지 주다 시 개치기야 아리 다나치 디슬 담진이라 텅디나 총시비가 체크 조기 드긴지르그나 시가 대릉 쳇드 고디오누 실은 녜문데니가 아치 냠스 신용주엘

0: 알아래
1: 짠 깨긴 빠진 라라래
0: 능 허리 튼튼 알아래
1: 족보 천사터 제초 나초시 비가 틀린 진저 조기 튼진진

0: 야, 년이비 죽고 총총초 실은 년문디 등영 등조위 나총시비가 찍그 찬충동우 조기 증절근하시기 등나르 알랑을 제스라 가신요노 디진드 실은린조가노 형나 멍르린조가노 형나 동는조조가노 그 죽고 총총상마그 셉던잉그요라 리 대릉포자르증게잉 제적 로카등 참니 실르즈가 년문이 제득고드시요 나 듣고 총총성마게잉 년비 수월더 예고즈급 정주 정이 됐더니 하른가스깽 나말라 지위 실은 예무더 하른가 파마등 기르긴 나님게 듣고 총총 능기스 나총시비가 슬림성그 조기 드긴질그 깔마시기 됐더니 원도의 감성게 듣고 총총 멍아즈가 조랑은이 근주한탕등 엄나축과 보자르짐게잉 조기 드긴질그 깔음나 깽 예무쟁게 듣고 총총조 리그시 다요고 아리 때나 때는 그 조기 징질근능아 조고 총총 범모 조마글릉노 그 실즈가 세르고 네구세는 즈이 쳇고 즈시요 아리 다 실런데 그 가싱 시마 특데 조고 총총 망아즈가 시기 차르지요체르 실런데 인지나 영크게 아망트크 인지나 아양스타 그 흐치미 아 러츠크 차니 인지나 영 시 년집담바 아 영 츠크초나 영 아치 히샤강 망즈 히타바 담우가 시기 채칭조목 아리 뜨나가 지냐마 흐치가 조고 총총 범모 조미릉노 그 시르 세르고 응이고 세고논디 시니 알랑이 제스라 가시오노 그 조고 총총 치잉 갑토데 이고즈가 중아 안델리 럽이 실라 녜모라다 링히나 조기 딩지르가 칼마시 조마르지코
1: 알라차 윌라 총총즈르타
2: 윌라 치미즈기엔
1: 윌라 쿠크투스르그제요 코문르그제요 케파톤그제요 누즈엔
2: 딜리즈마르고 윌라 쿠크투 흑그강

야 형님이 조금 총총서 고니 인제나지 조기 증질 그럴름도 빌리다 땅이 조금 총총 퍼모 돌마글랑 노가 실라 세르고 응에고시 고논데 년땅즈가 그리다나 조금 총총성마근 이월더 다 쳇더시발라 카텔로노가 실르린주 한치니 랑가 파사 파이그 터모마이비여다 단지나 알아등 알아영 디한치니 동른라스과 단도 목시가 망아요 그리 능기스 랭가 챔나 다 알아링히니 알아흑링히니 더모가 파마 능기스 아카니 더모요나 그쪽의 감리됐더니 다 그쪽의 롱우나요노 응글음나요노 그리닌데 참마 예고즈급 정조 다다시 가친지 파마등 아카니 참마그영 가츠라 오브자테 만점마 초랑니 그 희노더 하랑거 워등 와무 하랑거 차우 차모그 질라싱 주주 아주 인근영을이라 하리 떠나지 슈닌지나 조구총총 판소 졸마글랑 노그 시라 조르세고노 니치년 유일 하리 조르지등나 다 조구총총 망아즈 그 희질 능기스 파일럭 다 서춘 차안다차 디한친이나 파일 역사 디한친님 파일 고록차 단능 기스 갈릉중의 시 다싱의 지오노가니인다니 다저고 총총 망아즈그 바저를 용 랭히니 용 실히니 또 모양 시가 망거리 리트나 보우자르지만 손지나요 시가 종아가니 나 종거촌인지나 시가랑이라 심글 때는 요노 단지나 기스 겨우 충디 영나 조르인 비캅가 담지자 능기스 크기 다 샤능 펀슴 두누가 담질 아 다타르지 양주기 누가 담질 안다 참아인지는 옛날 시그 심글 팀니 아 예흥 초니 두무가 담지틀라 티 한친인지나영 마우 와르그 찌퉁 아 다스이와타 초인구 요노 능기스 총디고 와우 보다 참모스 그리지 떠나 단 정치가라 통전 영나 통절 더그 담질한 옛날영 시그 년지 요니 아 다른 거 총즈기나 아마 그 칼은 측측이고 아마 그 칼은 측측 마이나 지금이 처음부터 쇼당스 능기서 정은 튀긴지나 한바 메르시가 그게 다치적 다미 아 랑커스톨라치크베 갑스 다 라워니 그게 뜨모마와 하우마와 더모르기 차송이 다른 거 아마데노가 더모가 알아영식만가 니년나 지금이 소소그니 와요니 니니 그게 가차가 졌을다니 선이 샤이긴 조한탕다 군내영의 탐니 도무게 최친종 디젠거 파마가 존나 니쇼고 용실히나라 도무요나 영어는 거 어떻게지실 아 디초근이나 종로다 그쪽을 랭게즈거나 덴지나 식구니 니축가 탑즈가 가즈글라 리 드나치 망아 뇽뇽뇽뇽 더마일란드가 땅아 조르세고노가 실히냐몬디냐나 땅아 아 단나충시비 가츠크 찬충은 이와 티바 가츠크는 것이 주일

야,

0: で、セディングさんが来て、ランゲレンツンディナが国際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 타블럼 강강즈 갑띵곡 야나 야나 쇼 간타즈니 딩이 탈람 바바라 샬라이곡 나소소니 테니지 되는 글렌슨 디는 암 초노브 소르고르랑 좀클 템친 좀 토름 솜정 그 길기나 남초 이근다 단식근 외란다가 되는 글렌슨 나니 길기나 잔드리 이는 주 길기나 잔디 고노고 고름 그 토니 영 참덕남 바인난다 섭부드 주 다시 바 총총 인디니 종어다 등이 샤이 그 다카 차가 망제 난다 더니 람진 나소니 오늘 호마 그 회글 고초는다 치기 계산 이군 나 소소니 다니 참덕남 바돈 손이나라 다지 그 냠죽라 도는지가 요과리에 준다 하정 그 같이 버려라 야디나 갑통된 전통하게 되는 그 단시 근은 손우 소리고리랑 중클 템친 종 토름 솜정 그 길긴 남초 이건데 카프글란난 제바 톡신이 지 길긴 카프들레나 되는 거랑 지금 고쯤 야 길긴 남초 이거 저 데모이나
1: 데모인
0: 도스바 데모인 나 데모이 길긴 토므르 길긴 그 다시 아와란데 그 대선 그 토는 그 출린 선다 그 잔저 당던 이 대랑에서 타통 그 글름디 페노 향탁바니 과든 지신인 그메그 다니 길긴디 다 대랑 글린 선디는 걸 거르기 자오는 거 랑지 인기나 그 주다 로마 그 회글록 조는 제성시 고지 랑전다 타우즈 고브기 여모 대단아 저 그거 다 소마 그거 가숙께서는 이주 섭득 주다 회글로그라 양나 소중디 다 조는 요는 그 당존데 손이나 하정 것과 챔버는 디쇼인데 길게난다 더니 챔드게난다 더 소소 손이나는 딩이 탄달라 지지 도는 이 꾸리 준다 하정 것과 챔버리 대한진이도 저거 그거 소마 그다 회글로그즈난다 양나 그건 돈록 망전데 요과리 튼거나 다 샤이 그 총리니 정도다 등이 가차 그 망전데 요과즈 동 근데 선진한 하정극과 챔버리 삼고 디젠 그 길긴 그 토머 다 샤이 그 가차가 망자 사트나 동거나 토머 하만디 쇼강강즈니 도는 이거 근데 중이 타니 길긴 그 토머 갑다리나
1: 오야야 다 챔버즈 가그 땅안 선진은 돈정도 길긴 즈기는 때도나 돈정거라 만정다 도총한테 리리그 나츠르 리리그 급급 엄마 때 제치라 안타쇼 멋지고 뭐 저단한 다시 그때 네 다울 거 보면 나랑 그 쳇다요 내가 달라 건적이나 회의록도 치기 달리지선 아주 안도 회의록 거 좋아 치기지선 그분 더 그 쳇다선 심지시 되게 많이 온데 나 아까 저제는 영 너무 아 양뜨지 난 사실 그냥 그 맞아
0: 여리
1: 다 사지 법총 당 만정 그 내리 야라 용어 젤리 있더니 단 혼동 나 통증이나 되게 떠나다 되게 달린다나 샤지 더탈 호충 잠즈그만 하세 거는
0: 더탈
1: 좀 드리 미리 드리 그러면서 다 아마 그 코니리 영원 미리 그지라 다다 소진 카드리아 때 아담스킨 리그니스 그다우까 야라 다시 지난다 시다르 카드리 어추고 오크나나 다르세 코니 요요그라 또 차드 치아즈 마르모
0: 다르다
1: 또 니디나 데레트라 아그근 강초요 까지 그근 강초가 로지고 회차르까나니 더그코르지고 아방그득이야 쳇다 그선 로지 심지고 바라 쳇다 다듬테는그니 그 마다는 시크라 언정 그선 그 듬테는그니 그 콘달라 아치도 나지고 그 사스르니 지용근 그모
0: 그는
1: 그선 바차 제올라제 네 아이팡 선장고 더그 회차지고는 네 더 사스르니 지용근들 합뜻로 소만직팅 척색 그 콜다자 콜사존이래다 아주 담아 파티 상치마 척스모즈나 척스모즈 또 엄마가 치료할 거 하는 거고 다다 치스 모드나 진짜 이거 거는 거나 그 잠들면 또 치고 다올 거 알레 세고네 양나 컴퓨터 나나노고 데드야지다 그선 하르티온 뜨고 나나도 유타모 다 너디네 시라 카차살레오나 아 다나로니 타 기르근근 하니 랑기 아마즈긴 아마즈 하니 나프튼 아샤지 소마요데다 영 이런 좀 고르메노 쳔거 미 어 터카 세고네 돈 옥차나모 양나 랑 어터지다 따따 소즈그린도 치고 땡이 쓰고도 돈 요고모
0: 터터
1: 터가 타니카 차그샤나 세고지라 다샤진데 코나우티니리다 디 다 아랑게샤지 아랑게샤지 마치나 티 토노메 이크라 아랑게샤지 말라 치노 비즈니 다 아마즈니 다리 다 토노에 코모 잠바근데 추브에 코니 나 좀티 르그니 도코 참무그니 나 다샤지 코나니 르티사도 다 레앙 치콘지 고나 카차 망아샤네 다 크르게 토모 마에 고지 데 심칭 아 데 톰데 요코 코차세 디타타나 다 시 망고모
0: 다르다
1: 아 레트로 오추원 코코나 토모메 이크라 아, 레터를 듣고 또 지금 시 수수인 가들이 나치도 나시금에는 좀 비정거다. 아까 아마 뭐나 어쩌다 아미사마 대통시 어 더니 거기 대통령인데 어 더니 다 나랑극까들이 자초 회정디나 회찬 따디나다 양나 알랭직디나다 세구지르라 세나 사지티 모마그 크르그 탄도 가들이 탄도지나 아치 로시아 군운다글라 그 아치치 오르치가 사지로 젠지디나 저치가 로스민지 다치 자가 니킨데 톤다노 떠니디다 세고마나 미스로 가르 지우노 떠니세 어치오케 그르나 다 아치 남히 킬랭가 다더니 아마코아 아 남히 본디 또 이니니리 다치 로터스 이치리자 아치 다 오르치디 티 요니니리 로치가 진조코모
0: 더더
1: Retirang ni tawar narangi amazgin dhan jana ta te jimsa mepa sik maarin doke ta achi lo siya kuno ta ta sambo tanga lo tase koke kargi sambo ga ta lo chigi ni tani ri amu kwa chigi ni ta chi so so tanga lak chiga yungo se mwala la ta khanjog jina ta ta chusha yi lo ani inji na ta ur chigi chi lo ani yajar chigi lo chig se koji na ta chi sambo ga la ki kargi lo ani tanda ga sha yi zika chathu te ton go ni se mwala la ta kato mantara ka sara ka cha siya li тэгээ мэтмара хэд чи харасэнэрга кууку хэд харасэнэрга кууку та тэнянэ маран дэг ача чинжгэнэрэ сэджинада дэг кашо кэджинада тэзэна кыргы цаматта ихини кырнарыг матэджинада потом кэ кууку моти чингта тэдэко пачэр тэгтэг та тэг пани тонго чузгин кадэрсэ гэжра
0: тэг
1: фото ачи та окко мэ та хончи коч мэрэг дэрга уцмэр онжан тартаг мэрэм дэлгэ бэ тэ чулоп та цонуу гэндэ нэрэ та ачи ра та хончи

0: 저 회차 때리다 가지고 되니 근데 그렇게 그냥 저들 아자용 그 게르금 퍼션 저 함박나 나 파요다 뭐 그런 거 좀 잡으셔 따라 더 쳤을 거나 회로 코트와 쳐서 이거나 도마초 회로 코트기 회차 다시 미세는 회토 시가리 냄땅 도마초 년데 비츠 근데 자이다 가지고 되는데 저기 거거나 다들 되다다 어 니르르들 호튼 거 생각 karma 저 함바 karma 안아 뜨고이다 다 도마레레 뇽뇽리샤크니고 카르카르카 콘조그지낭 니테란데그나니다 감문도무르 히타지 스카치비샤나르 초카 니샤나르 초카 카르카르카 샬모히기 야티나타 치티낭 그 타닐 크마즈게 노히소나 타닐스기 노샤크지 또 이기기기 종아 이기기다 시 베지언조고 크르상 것도 선고게
1: 데데데
0: 또 세라용은 마치라 초르타 유세보니나 당어추는 거 기대 아니 송아 되게 세라용달이 나랑 그 소튼 그 까운 그 까망아 뜻자리달이 닌자도 초르타 이트닝이야 메크라 언정 로마초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종들로 소통 뛰던다 이거 맞지가 제가 그 차트틱다 그지 근데 뛰는 것도 지금 그지 때나 좋아요 그 샤브 뛰었다 아래쪽에 회동도 진성은 요건 들이야 진성은 요건 들이 따뜻하게 좋아도 세상에 구나 다시 때 저건 사는 것이 어떤 것이 사는 것이 어떤 사는 것이다 차이 아치스케니는 도디도노가 카토테테 추트거리 안은 무스코니 적스구나 다 로닌자 어치거스톰스 그랜데 그도 세스나노데 그래서 타룸트구나 도마초 판토 요네 다 자차가 안아치 트치도 모요케 다 레트레 자차 자그 링코콘지스 카차샤추토 하차 까무 그리고
1: 딩 모마르 아디디디
0: 니다 다다 문트트 다론 쓰고나 나 소녀씨 다시 움직이는다는 최선입니다. 다들 이쪽으로 걸음들인 눈이 제법이야.
1: 네네네. 과정적인 고능적인 그주 라소마그 회로코초는데 지키께서 관등이 타니 다기르긴 남바도 손지나 호셰이고 회로코초는데 지키께서 관나소마그 너 탐치고 바지르히나더니 첨덕가도 손녀기르긴 다지 고나샤군 대준이다. 첨덕 다우르기 첨덕간 손지나 샤인데 날 손이더니 롭자다 니 솜정 그런 바다도 토니디나 지금나 랑그 다 노치 롭잔주 마묘노이 난자 롭수냐 마묘노이 난자 간터 샤이그 다치 고이차르 주라 양나 그글리 샨르 주는데 소소니 탈라츠게드 지금 히게세고나 너머라 망포리오기다 데브진데 기르니다 고나샤고노 데브진디 투 첨덕존 손지나 랑랑그 히츠클라카니 양샤인데 다 지금 롭수리 당근데 주 섭버데 주 르그니 히샤세고노 히샤세고노도 옛남다 그렇게 기르긴 그 책고니 롭잔니 책고니 다마토 다 랑랑그 첨덕 감라 양나 바이나 미니도 모두 다니 말이야 양 기르니다 고나샤고 데브진데 망스르그니 난다 티안치니 주랑 파이 그르 치르그니난다 더 타다간 손지나리 침덕 랑랑게런 딩이 타니 지금 없들리 샤이디 지 헤긴 지가 탑크다 준더간 손지나리 한 하청 그가 챔불 디장가다 기긴다 고나샤고노 데빈다 소마가 회르 고토르낭다 치기케선 고난데 타블룸 간다리 군난 드그니나 더즈니 타니 기긴 고나 갑다 뭐 보여고 딩이 탈라시 냠적으로 도는데 예초 안다 하청 그가 챔불 디한지니 타영 다 제랑 손지나 지그니 기르긴즈그리 니글라카니 다 아마즈리 네임비 차니 쪼크르그 샤이르칸 손지나데 촌디니 르퍼드 그게 샤이 촌디니 존다더니 다 아마데시긴 젠디 셴니 너머리 다카 차이난다 강글라키나라 아마데시긴 젠디 요니 너머리 디타나다 다 체랑 기르긴즈그라 아마즈긴우 찬다니 다 조랑 그 샤인데 치기 소수 당니나 영나 치기 소수 당기 요니나 마오바 다 랑 지금 더스타라 소수 당고긴 도스긴 너머기 치기 차제인난다 너 소송이 되더니 갑다즈가 통통리나
0: 아, 시타타 코탄가 샤지 다롱 로충 다 아까 카힌비키 고비 마즈고 마샬라 마히그라 타타싱아르 그 코니셰 코노 아 든 우메 차니니리 타타니리 크르가 고모토 소마 소마 나르스 메파니라 고모터 칸 럭치게 타니니리 라무가 카토니 테코 그노 토테크타 나랑 그뇽아니 그 제네인 다 마토고 다 크리 하그메크 리터런 차르즈나 타츠그 제체송 카드리 다니라노 치그제라 마르트 다 컨터정 치샤나라 같이 아다 어디 처마가 아마던데 치니 도무르스 그다 다르 무히 카즈리야 파치르 아마니까 시스토리 좀선 치카자 폰진는 게 자치가 다오는나 다 하오마우스 부 자치가 다오나 아파 아마니가 시스토리
1: 뭐 딩가
0: 티쿠가 자지가 페레 아마타이 고고 아르지타 메일빔 메스르케야다 아마니기 타이노
1: 컨터리
0: 에트쿠가다 아 ngachi sipala jinun she chisik to dure amazon tona ta chosei zi hotom tne de chisei la simjige chungo samjog dina ta tsige zha khazuri
1: denga
0: ta ta ta mangwa gin charge zgra se gunina ta charge mun rongi pritin jogunu

지 황금 매니양나 파워 그 워마워 그 워이나라 지 갑다라 양나 지 샘텀망 아주 샤추 그 지 곰순나 존데 척건 지 탑금이니 너무라 망 보여 그 디장근 다존 선진나라 양 라는 그 닝이 달라지게 지 도나 요파리 고지기는 게 다시 보나 샤군데 되진다 다처나 되는 게 렌선 디나니 좋은 지나 그지 다샤이라 양나 그 파마 그 워그 지 소소직당 닝이 타니 지 냠적으로 도는 이거 사망 보드 기르긴 갑다 돈 때문에 되게 참더 가존 선진나라 닝이 탈아지 요파리 년 기르긴 그 갑다 이거노 대진다 샤이티 지 차설군을 소소 가 요파리 톨 어떻게 다 줬는데 선자다 하정 그가 챔버리라

0: 사티디츠르다트피치브제닌치브셔초르 대륙사비 中国等朝鲜外界所进展腾的
1: 罗姆顿接触书记金正恩经过这些笔 미르기지

0: 다른 거 정말 누구 자네 치라 소수 동지 그쪽이 되게 싫었다 뒤나라 다 자찬나 죽고 다 그거 자 이거 그 칼은 뭐냐니 뒤나다 니네 도로 그거 다 천당 터니시 가면 가나 다 칠린 유지 좀 개 토대다 그거 땅 주인데 니네 똑바스 그거 다 나고는 되지 이리 치송다 나치 말아줄 시도 안 되면 다 되게 싫다 다른 거 잼바 주고 그렇게 싫다 다른 거 나다 잼바를 할 때 지리 다시 그 다 니체 나무 그선 다 저리 되게 싫다 다 그쪽으로 연 대우 그리고 잼바 따르고 위대도 그가 다 되게 천도 드니시 가면 가나 처리 소에 다 칠렁이 그 천통노 그 천디 처모를 통달아도 듣고 때 대한도 붙어 조드스 되게 지니탄 그 천통노 장식니 다 보내니 싶고노 럭트메노 시리 되게 전에 그 천통 통랑 그고노 디리 되게 라카니 덴르근 되게 천안가다니 되게 지니타 그게 요 녀토 빠추 근드니 그 다샤완 듣고는데 전통 샤완데 듣고는데 la jachur masha tarun de ni nyetu pala de moshnu ti ge hen tarun nyetu pala ka ge jardon shnu gun de la kani nyetu pala je gu shi tu yun ni yu kuzili de ta ke chu de chu gun den de nyetu re khun de ge ta de yo je de li kun ge ni tor ke khun de kun de ge nyetu pan de la yar shi je ni ta ta mu zri ni ta ni tor ke ke nyetu pan de un ta sa chu shi li ta ku ni den de nyetu re ke ke yar shi je ni du kun de yo ke chi don de ni gu nga ma sa chu shi ᱛᱟᱨ ᱡᱩᱥᱱᱟ ᱛᱟ ᱠᱷᱨᱜᱤ ᱱᱤᱭᱟᱱ ᱫᱚ ᱠᱚᱱᱫᱮ ᱠᱷᱜᱟ ᱥᱟᱦᱟ ᱪᱚᱯᱟᱱ ᱫᱚ ᱠᱚᱱᱫᱮ ᱛᱟ ᱛᱟ ᱡᱩᱜ ᱴᱚᱝᱠᱷᱟ ᱢᱟ ᱪᱤᱱᱛᱟ ᱡᱟᱠᱟ ᱱᱤᱛᱚᱱ ᱪᱟ ᱴᱷᱤᱝ ᱛᱟᱱ ᱫᱚ ᱠᱚᱱᱫᱮ ᱛᱮᱱᱤ ᱛᱚ ᱯᱟᱞᱟᱱ ᱡᱟᱜᱩ ᱥᱩ ᱫᱚᱭᱱ ᱜᱤᱱ ᱫᱚ ᱠᱚᱱᱫᱮ ᱪᱤᱜᱤ ᱭᱚᱱ ᱡᱟᱢᱟ ᱛᱮ ᱪᱮᱝ ᱫᱚ ᱛᱨᱟ ᱴᱷᱤᱱ ᱛᱨᱟ ᱛᱟ ᱡᱟᱣᱟᱱ ᱫᱚ ᱛᱟᱱᱞᱮ ᱥᱤᱫᱮ ᱛᱚ ᱛᱟ ᱨᱮᱱ ᱡᱤᱝ ᱠᱤ ᱱᱤᱭᱟᱱ ᱛᱚ ᱯᱟᱞᱟ ᱠᱷᱜᱟ ᱪᱟ ᱫᱚᱱᱥ ᱱᱩ ᱜᱟᱱ ᱫᱟ ᱱᱟ ᱜᱩᱱ ᱱᱚ ᱪᱷᱚᱝ ᱜᱩᱡ ᱜᱩᱱ ᱫᱤᱜᱟ ᱱᱤ ᱪᱷᱮᱱ ᱫᱚ ᱠᱚᱱᱫᱮ ᱞᱟ ᱴᱷᱤᱱ ᱛᱚ ᱛᱷᱟᱱᱤ ᱥᱤ ᱛᱟᱜ ᱪᱮ ᱫᱤ ᱪᱩᱜ ᱱᱤᱛᱚᱨ ᱠᱷᱜ ᱛᱟ ᱪᱩ ᱪᱩᱝ ᱭᱤᱛᱚᱱ ᱴᱷᱤᱱ ᱡᱤᱝ ᱥᱮᱱᱡᱤ ᱠᱷᱟᱱ ᱫᱚ ᱠᱚᱱᱫᱮ ᱞᱟ ᱭᱟᱨᱮ ᱤᱠᱨᱮ ᱫᱮ ᱛᱚ ᱫᱤᱜ ᱠᱷᱜ ᱛᱟ ᱢᱤᱥ ᱪᱚ ᱥᱚᱱᱩ ᱜᱩ ᱪᱮᱫ ᱜᱩᱱᱨᱟ ᱪᱮᱛᱤ ᱡᱮ ᱪᱤᱠᱩ ᱛᱮ ᱭᱚ ᱡᱤᱱ ᱫᱮᱱ ᱫᱤᱜ ᱫᱤ ᱠᱚᱱᱫᱮ ᱢᱩᱡ ᱠᱤᱥ ᱫᱮ ᱛᱚ ᱪᱩᱜ ᱢᱟᱨᱟ ᱭᱚᱱᱩ ᱜᱩ ᱠᱷᱜ ᱤᱱᱡᱤᱱᱟ ᱟᱛᱟ ᱠᱷᱟ ᱠᱷᱩᱱᱤ ᱡᱤᱱᱩ ᱜᱩ ᱟᱣ ᱡᱤᱱᱩ ᱜᱩ ᱪᱮ ᱛᱟ ᱛᱟ ᱜᱟ ᱨᱢᱵᱟ ᱟᱱᱭᱚ ᱜᱩ ᱢᱤᱥ ᱪᱮ ᱭᱚ ᱢᱩᱡ ᱜᱩ ᱪᱮᱱ ᱢᱩᱡ ᱛᱚᱱ ᱫᱟᱠᱤ ᱱᱩᱜᱩ ᱞᱟᱠᱟᱱᱤ ᱛᱟ ᱠᱷᱨᱜ ᱭᱚ ᱪᱷᱟᱱ ᱛᱚᱱ ᱤ ᱠᱷᱜ ᱪᱷᱤᱱ ᱫᱩ ᱠᱚᱱᱫᱮ ᱞᱚᱱᱩ ᱜᱩ ᱫᱮ ᱛᱟ ᱛᱮ ᱜᱚᱢᱩ ᱛᱮᱡ ᱫᱤᱜᱟ ᱪᱩ ᱛᱟ ᱪᱷᱩᱞᱩ ᱠᱷ ᱡᱤᱫᱤ ᱪᱩᱜ ᱱᱤᱛᱩᱢ ᱪᱷᱮᱨᱜ ᱥᱤᱱᱡᱤ ᱠᱷᱟᱱ ᱫᱩ ᱠᱚᱱᱫᱮ ᱞᱟ ᱭᱟᱨᱟ ᱭᱟ ᱪᱟᱭᱤ ᱥᱚᱱᱫᱮ ᱛᱟᱱ ᱫᱤᱜ ᱠᱷᱜ ᱪᱷᱟᱱ ᱛᱚᱱ ᱜᱩ ᱪᱷᱤᱠᱟᱱ ᱱᱟᱝ ᱜᱮ ᱛᱟ ᱪᱷᱠᱚᱱ ᱪᱮᱱᱟ ᱢᱩ ᱪᱷᱩᱢᱩᱡ ᱜᱤᱱᱟᱥ ᱜᱩᱱᱟᱨ ᱛᱮ ᱛᱤᱨᱤ ᱭᱚᱱ ᱛᱮᱱ ᱡᱤᱱᱟ ᱛᱟ ᱠᱷᱜ ᱪᱷᱤᱠᱟᱱ ᱱᱟᱝ ᱡᱤᱱᱟ ᱛᱟ ᱠᱷ ᱪᱮᱱᱟ ᱢᱩ ᱛᱮ ᱛᱟ ᱡᱟᱞᱟ ᱱᱟ ᱪᱷᱟᱝ ᱟᱡᱤ ᱞᱟᱹᱱᱤ ᱪᱷᱠᱟᱫᱟᱱ ᱛᱚᱢᱩᱡ ᱜᱤᱭᱚᱱᱤ ᱛᱚᱢᱩᱡ ᱜᱤᱨᱤ ᱱᱤᱜᱟ ᱛᱤ ᱪᱮᱱᱜ ᱛᱮᱱ ᱡᱤᱱᱟ ᱠᱷᱜ ᱭᱚ ᱟᱞᱚᱝ ᱠᱷᱩᱨ ᱠᱚᱨᱱᱟᱥ ᱜᱩᱱᱟᱨ ᱱᱤᱭᱟᱝᱠᱟ ᱪᱷᱤ ᱜᱩᱱᱤ ᱟᱞᱚᱝ ᱠᱷᱩᱨ ᱛᱚᱢᱩᱡ ᱜᱤᱱᱤᱥ ᱜᱩᱱᱟᱨ ᱛᱟ ᱪᱮᱱ ᱛᱚᱢᱩᱡ ᱜᱤ ᱛᱟ ᱠᱷ ᱜᱮᱫ ᱫᱟᱱᱩ ᱡᱤ ᱠᱷᱮᱜ ᱴᱷᱱᱟᱝ ᱜᱮ ᱫᱟᱱᱩ ᱨᱮ ᱢᱟᱱᱟ ᱢᱩ ᱛᱩᱢᱩ ᱟᱱᱤᱜ ᱜᱮ ᱛᱟᱠᱤ ᱟᱛᱤ ᱪᱮᱱᱜ ᱛᱟ ᱠᱷᱨᱜᱟᱱ ᱡᱤᱱᱟ ᱛᱟ ᱫᱤ ᱴᱷᱠᱟ ᱡᱚᱱ ᱪᱤ ᱫᱤ ᱠᱷᱩᱝ ᱜᱟ ᱛᱟ ᱱᱤ ᱛᱚᱨ ᱠᱷᱤᱨ ᱱᱩ ᱫᱤᱜ ᱛᱟ ᱠᱷᱜᱟ ᱴᱚᱝᱠᱷᱟ ᱢᱩᱢᱩ ᱪᱤᱱᱛᱟ ᱡᱟᱠᱷᱤ ᱪᱤ ᱱᱤ ᱴᱷᱩᱢ ᱛᱚᱱᱪᱤ ᱱᱤᱡᱟᱞᱟ ᱫᱚᱱ ᱪᱤ ᱛᱚᱱᱫᱤᱝ ᱜᱮ ᱛᱮᱱ ᱠᱷᱮ ᱜᱤᱛᱨ ᱛᱟ ᱛᱟᱜᱟ ᱡᱚᱱ ᱛᱚᱱ ᱞᱟ ᱱᱩ ᱪᱤ ᱛᱚᱱ ᱤᱱ ᱜᱤᱱᱤ ᱡᱩᱱ ᱫᱮᱥ ᱪᱤᱝ ᱜᱮ ᱫᱟᱠᱤ ᱠᱷᱟ ᱱᱤᱜ ᱞᱟ ᱠᱟᱱᱤ ᱭᱚ ᱛᱟ ᱴᱚᱝᱠᱷᱟ ᱢᱩᱢᱩ ᱪᱤᱱᱛᱤᱱ ᱡᱟᱠᱷᱤ ᱜᱮ ᱱᱤ ᱛᱩᱢ ᱪᱟᱴᱷᱤᱢ ᱛᱚᱱᱪᱤᱱ ᱟᱡᱟᱞᱟ ᱥᱤᱱ ᱪᱤ ᱥᱚᱥᱤᱝ ᱜᱮ ᱛᱮᱱ ᱠᱷᱮ ᱛᱨ ᱛᱟ ᱠᱷᱨᱜᱟ ᱱᱤᱭᱟᱝᱠᱟ ᱪᱷᱤ ᱜᱩ ᱭᱟᱞᱚᱝ ᱠᱷᱨ ᱠᱚᱨ ᱜᱤᱱ ᱜᱤᱱᱤ ᱡᱩᱱ ᱫᱮᱨ ᱠᱩᱱ ᱛᱮᱱ ᱜᱮ ᱫᱟᱠᱤ ᱟᱛᱟ ᱛᱚᱱᱪᱤᱱ ᱫᱤᱱᱤ ᱜᱟᱞᱟ ᱠᱟᱱᱤ ᱜᱮ ᱫᱟᱱᱩ ᱥᱤᱝ ᱜᱮ ᱟᱛᱟ ᱛᱟ ᱪᱤᱞᱩ ᱱᱤ ᱛᱚᱱᱤ ᱠᱷᱟ ᱪᱟᱝᱟ ᱜᱮ ᱛᱟ ᱪᱤᱠ ᱪᱤᱠᱤ ᱪᱤᱱᱤ ᱠᱷᱟ ᱡᱮᱠᱤ ᱱᱤᱢᱟ ᱟᱛᱟ ᱴᱩᱝᱠᱷᱟ ᱢᱩ ᱪᱤᱱᱛᱟ ᱡᱟᱠᱷ ᱱᱤᱛᱚ ᱛᱤᱠᱥᱤᱨ ᱪᱟᱴᱷᱤᱱ ᱜᱮ ᱛᱚᱱᱥᱢ ᱡᱟᱞᱟ ᱴᱤᱠᱪᱟ ᱨᱮᱱᱤ ᱜᱮ ᱛᱮᱱ ᱠᱷᱮᱛᱨ ᱟᱛᱟ ᱛᱟᱜ ᱛᱚᱱᱫᱤᱜ ᱫᱩ ᱠᱩᱡᱩᱱ ᱫᱮ ᱟᱛᱟ ᱢᱟ ᱢᱩᱥᱤ ᱥᱚ ᱠᱟᱭᱟᱨ ᱯᱮᱛᱚᱱᱤ ᱛᱟ ᱛᱚᱱᱫᱤᱜ ᱛᱚ ᱢᱩᱡᱨᱤᱱᱤ
1: ᱨᱮ
0: ᱚᱱᱮ ᱛᱟ ᱠᱷᱨᱜᱟ ᱞᱟᱜᱛᱤᱜ ᱢᱮᱞᱟ ᱠᱷᱟᱜ ᱞᱚᱝᱠᱩᱨ ᱠᱚᱨᱩᱱ ᱫᱮ ᱛᱟᱱ ᱨᱮᱱ ᱨᱮᱱᱤ ᱛᱚᱜᱨᱤ ᱠᱷᱟᱜ ᱥᱤᱱᱡᱤᱝ ᱪᱮᱪᱩᱜ ᱜᱤᱱᱤ ᱛᱟ ᱠᱷᱨᱜᱟ ᱪᱮᱯᱟ ᱪᱮᱨᱤ ᱛᱟ ᱛᱤᱜ ᱛᱚᱱᱫᱤᱜ ᱱᱤᱱ ᱫᱮ ᱞᱤ ᱛᱟᱱ ᱛᱚ ᱢᱩᱡᱨᱤ
1: ᱨᱮ ᱠᱚᱨᱤᱱᱪᱤ
2: Tombi wang shi guo sa me.
3: Shi ge bi er jing wu zong sa me.
2: Zan bi hua keng tian sa me.
3: A ma mi shi wa xie sa me.
4: Cheng li jing den de me cheng ma dam nim yin.
1: Ari nyan kana batina ta koni. Chu de nyan tuqa do ji septin jil da tang rang li chaka zung ma kong da ni shong nu ge. Zhong tun la no pa tang nu ge tang ni se koni ni tun chu jin de ji lin shong na. Tan dinang ge. Та мэрна чеке мундагы хчигни кэрги нинка чеви гони лонкор корази та кэрги чан тон ни мэцл дэ зэй дэтэн лонкор кори сону анда то кундин этэн хчиг тани дэгэ андэндэ ни токвагэ юнги та дэндэн гэ кэрги ронтун дэ дэкор тасу атан ди кам авлана ди шаван ди жондаг май ядэ ли шэран моргули ни мэцэк дэгэ дэмлэ ни токвала сокалдын гуй хчардун ину гэ нонсын дэ ласука тараптын рамбагын этэни тамриев гэ дэгэ ликун сосу хсанжик гэ ликун сосу бжил Tani degi denkhang la sukun sudli yangra ong ke yang nitung ke degi chabdi nye tukwa nye tani degi nitung ke shok nye tukwa nda yung chet di shokwa kargi arsachitra tani kargi andrisli da tangi ta marna nda ke kargi chigani nye ka chiwi gwa nye longkar kor nura gani nye degi rimli nye tukwa ke zhontung chibko nye kam tukhne dala gano pa chanu ke ta ndamu ke kargi nimang ke tukhne yarang kori
5: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ང ཚོ སྐྱེ མ ཚང ཡེ ཟུང ས ཁྲམ ང ཚོ ཐང ཉམ དེ ཡོད ས ཁྲམ ཀྱི ང ཚོ བདེ ཐང ཡང ཚར ཟུང ཇོང བར སུང ཤུབ ཤེ ཅིང ཡོད ས ཁྲམ ནི རྒྱ ཁབ ཀྱི ཡེར སི ཅ ཁྲམ ཡང ལ རྒྱ ཁྱོང ལེན གོ ཀྱི སྐྱེ སྒྲིག སོ ཡིན ས ཁྲམ མ ལ རེ གར བ དང ས ཁྲམ སློབ ཟུང ཤེ པ ས ཁྲམ སུ སུང ཤེ པ ས ཁྲམ བེ ཆུ ཤེ པ ཅིང ནི ང ཚོ ཐེ མུང གི གན ཁྲ ཡིན
6: ཚོར་མུན མེ་སུལ མེ་ངོགི ཁེལ་ལ ཏང་ཁལ་བྱེད་དུན མ་མང་དསི ཆོམ་ར ས་ཁང འདོན་ཁང སོས མེ་ཅུན མ་ཇོང་ཡི ཤེས་ཤ་ ཏེ་ཇོ་དན མེ་ཅུན ཤོང་ཁུབ་ཅ རང་ཅུབ་ཤེད་དང མ་མང་གང་ཅུག་ཅི ཐ་ལམ་བྱེནི རགུ་ཤལ་ལ་དོ་པི མེ་སུལ མེ་ངོགཏ་ཅ ཤེས་ཤ་ ན་ཚུ མོན་ཅུང་ཤེནི ཝ་ཏིན་ཅ ཏ་ཅིག ཆ་ཅིག་ཟོ་གི ཨ་ལོ་ཤ་ཅིག་ཅི མེ་སུལ དེན་ཅག་ཅ ཏན་བ་དང ཏེན་ཤ་ ཨར་གོ་ཏང ཨར་གི་ཁོ་ལི མ་ཁ་ར་མ་རེ་རུ་ཐ་པ་ཞ་གི
7: ཁ་ཏམ་ཅ་བེན་པ་རེ་རེན ཏི་ཅན་བོ་ཏ་ཡིན
8: ཏི་ཅན་བོ་ཏ་རེ་རེན གང་ཅུང་ཅ་སེན་ཁ་ཏམ་ཡིན
9: གང་ཅུང་ཅ་ལ་ཁང
10: ཡང་ཟ་ཤང་སེ་བེ་རེ་ཁ་བ་ཅན་གར་གཏན་པན་ཐོག་ནང་པ་དང་ལུང་ཐན་ཐང་ཏ་ཅིན་དེང་གསང་ཁུན་ཧན་ཅེ་ཆ་ནང་པ་ཁ་ཁམ་ཟང་ཨ་དར་ཏ་ཁེ་ཅག་ཉ་ལམ་ཏན་ཇོ་ཅིན་མན་དེ་ང་ཚོ་ཚོར་མུན་ཇོང་ཇོང་ཉན་ཐན་ཁང་ཝོར་ཁལ་ལུང་ཐན་གི་གང་ཇོང་ཤ་ལུང་གི་ལེ་ཚན་ཡིན་ཨ་དེ་རང་གི་གང་ཇོང་ཤ་ལུང་གི་ལེ་ཚན་དེ་ཡིན་ན་ང་ ᱥᱟᱱᱛᱤᱱ ᱫᱟᱞᱛᱟᱝ ᱢᱤᱡᱤ ᱨᱤᱜᱱᱤ ᱥᱮᱨᱜᱚᱱᱚ ᱜᱮ ᱞᱟᱥᱱ ᱫᱮ ᱥᱚᱱᱡᱤ ᱱᱟᱭᱟᱝ ᱪᱮᱥᱚᱠ ᱞᱤᱨᱜ ᱥᱚᱥᱩ ᱜᱮ ᱪᱟᱵᱠᱷᱚᱱ ᱱᱟᱝᱱᱤ ᱛᱟᱨᱜᱤ ᱪᱮᱢᱵᱚ ᱥᱚᱱᱜ ᱫᱟᱞᱛᱟᱝ ᱛᱟᱨᱛᱟ ᱜᱟᱥᱩ ᱢᱟ ᱜᱮᱨ ᱨᱮᱨᱮ ᱥᱚᱱᱡᱤ ᱱᱟᱭᱟᱝ ᱢᱤᱡᱤ ᱨᱤᱜᱱᱤ ᱫᱚᱜ ᱨᱤᱝᱜ ᱥᱚᱣᱟᱱᱛᱮ ᱛᱟᱵᱫᱤ ᱠᱟᱝᱞᱚᱜ ᱡᱤᱴᱤᱱ ᱫᱟᱝᱴᱟᱱ ᱡᱤᱢᱵᱮ ᱜᱟᱝ ᱨᱮᱞᱟ ᱛᱤᱜᱤ ᱛᱚᱱᱟ ᱛᱮᱨᱟᱝ ᱞᱮᱢᱥᱱ ᱫᱤᱱᱟᱝᱟ ᱢᱤᱡᱤ ᱨᱤᱜᱱᱤ ᱜᱮ ᱞᱟᱜᱥᱱ ᱫᱤ ᱥᱩᱠᱟ ᱨᱜᱟᱢᱤ ᱭᱚᱱᱤ ᱢᱤᱡᱤ ᱨᱤᱜᱱᱤ ᱜᱮ ᱞᱟᱜᱥᱱ ᱫᱮ ᱤᱝᱜᱤᱱᱟ ᱠᱷᱥᱟᱴᱤᱱ ᱫᱟ ᱥᱚᱥᱤᱵ ᱠᱚ ᱛᱚᱱᱫᱟᱱᱟ ᱡᱟᱢᱡᱤ ᱭᱟᱝ ᱠᱟᱱᱞᱟ ᱠᱟᱱᱥ ᱢᱟᱞᱟᱝᱚᱱᱤ ᱛᱚᱢᱚ ᱱᱟᱡᱤᱱ ᱡᱟᱜᱟ ᱤᱥᱮ ᱠᱟᱞᱢ ᱜᱮᱞᱤ ᱫᱟᱞᱤ ᱡᱟᱱᱨᱮ ᱠᱤᱭᱟᱨ ᱠᱷᱟᱨᱜᱮ ᱭᱟᱱᱟ ᱜᱤᱨᱜᱤᱱ ᱠᱟᱱᱡᱤᱱ ᱞᱟᱜᱤᱱ ᱛᱚᱱᱟ ᱥᱩᱱᱤ ᱤᱥᱮ ᱠᱟᱨᱜᱮ ᱨᱮᱣᱟᱡ ᱜᱤᱞ ᱣᱟᱭ
5: ᱚ
8: ᱜᱟᱱᱞᱟ ᱫᱮᱢᱩ
5: ᱟᱡᱮᱨᱤᱱᱤ ᱛᱟᱸᱪᱟ ᱥᱤᱱᱫᱟᱥ ᱥᱮᱜᱟᱞᱤ ᱠᱟᱱᱫᱮᱞᱤᱱ ᱫᱮ ᱜᱟᱱᱩ ᱵᱩᱥᱤᱝᱜᱟ ᱧᱤᱧᱡᱤᱱ ᱛᱚ ᱛᱚᱡᱚᱱᱤ ᱛᱟᱛᱟᱭᱤᱱ ᱡᱤᱱ ᱟᱨᱝᱜᱟ ᱴᱟᱪᱷᱤ ᱛᱚ ᱧᱤᱧᱪᱤ ᱛᱚ ᱧᱮᱧᱡᱮᱜᱟ ᱠᱟᱞᱟ ᱠᱟᱱᱥᱟ ᱜᱮ ᱟᱪᱤ ᱜᱚ ᱛᱷᱚᱱᱡᱤ ᱜᱟᱨᱟ ᱫᱟᱵᱟ ᱫᱟᱪᱟ ᱛᱩᱱᱫᱚ ᱱᱚᱛᱚᱢ ᱥᱤᱝᱜᱤᱱ
8: ᱡᱮ ᱡᱮ ᱜᱟᱱ ᱞᱟᱜᱞᱟ ᱛᱟ ᱛᱷᱚᱱᱡᱤ ᱜᱮ ᱥᱚᱜᱱᱤ ᱥᱚᱵᱤ ᱪᱷᱟᱪᱤ ᱭᱚᱱᱟᱨ
5: ᱨᱤᱜᱱᱤ ᱡᱤᱱᱟᱱᱡᱟ ᱛᱟᱜᱤ ᱡᱤᱱᱡᱩᱱ ᱡᱤᱱᱟᱱᱡᱟ ᱛᱟᱜᱟ ᱤᱧᱪᱤ ᱛᱚᱞᱚ ᱪᱟᱜ ᱜᱮ ᱧᱤᱧᱪᱤ ᱱᱮ ᱡᱤ ᱛᱟ ᱛᱷᱚᱢᱚ ᱥᱚᱱᱟᱨᱟ ᱯᱟᱭᱨᱤᱱ ᱪᱤᱛᱢᱚ ᱨᱟᱥᱛᱤ ᱨᱟᱥᱛᱤ ᱡᱤᱱᱛᱟ ᱥᱟᱝᱜᱮᱞᱟ ᱢᱮᱯᱟ ᱩᱭᱯᱮᱱᱥᱟ ᱡᱩ ᱱᱟᱢᱵᱨᱤᱡᱱᱟ ᱱᱟᱱᱛᱚ ᱡᱮᱜᱨᱟ ᱥᱩᱯᱟᱥᱤᱝ ᱢᱩᱜᱢᱚ
8: ᱥᱚᱦᱚᱨ ᱡᱮ ᱡᱮ ᱡᱮ
5: ᱥᱚᱛᱚᱱ ᱞᱟ ᱥᱚᱯᱟ ᱜᱟᱛᱤ ᱱᱟᱱᱛᱚ ᱠᱤᱥᱤᱝ ᱯᱩᱱᱚᱛᱮ ᱠᱟᱛᱟᱱ ᱤᱭᱟᱹ ᱨᱟᱱᱡᱮ ᱜᱮ ᱪᱷᱟᱱ ᱫᱮᱱᱟ ᱭᱟ ᱩᱭᱜᱟᱨᱟ ᱡᱩ ᱴᱟᱞᱮᱱ ᱫᱮ ᱩᱭ ᱵᱮᱡᱩ ᱛᱟᱢᱤ ᱛᱤᱠᱟ ᱵᱟᱱᱫᱮᱨᱢ ᱱᱟ ᱡᱚᱠᱛᱟ ᱫᱚ ᱯᱩᱜᱚ ᱥᱟᱥᱠᱤ ᱛᱚᱢᱚ ᱭᱩᱱᱟ ᱥᱟᱱᱛᱨᱤᱠᱟ ᱯᱟᱭᱤᱱ ᱡᱟᱱᱢᱚ ᱫᱤᱥ ᱛᱚ ᱯᱩᱜᱚ ᱱᱤᱥᱩ ᱡᱮ ᱜᱟᱛᱟ ᱥᱠ ᱠᱮᱢᱡᱤ ᱢᱩᱡᱢᱤ ᱡᱮᱭᱩᱱᱟᱨᱤ
8: ᱛᱚ ᱛᱚᱢᱟᱱᱟ ᱨᱟᱛᱷᱤ ᱫᱮᱨᱤ ᱥᱚᱢᱟᱜ ᱞᱚᱜᱞᱤᱱ ᱫᱟᱱᱟ ᱪᱷᱚᱡ ᱫᱩᱫᱮ ᱛᱤᱜᱱᱟ ᱜᱟᱱᱞᱟ ᱱᱚᱱᱫᱤᱱ ᱡᱟᱜᱤᱡᱜᱟ ᱜᱟᱱᱞᱟ ᱠᱚ ᱢᱤᱡᱤᱨ ᱜᱱᱤ ᱠᱚᱱ ᱫᱟᱱᱤ ᱛᱟᱨᱟᱝᱜᱤ ᱥᱮᱢᱡᱤᱜ ᱥᱤ ᱫᱮ ᱥᱚᱛᱟᱭᱟᱝ ᱢᱟᱝᱯᱩ ᱥᱤ ᱛᱟᱨᱛᱟᱱ ᱫᱤᱠᱟ ᱠᱩᱨᱜᱮ ᱥᱟᱣᱟᱭᱟᱝ ᱛᱟ ᱥᱚᱯᱴᱤ ᱠᱤᱥᱚᱨᱟ ᱢᱟ ᱞᱤ ᱛᱟᱱ ᱞᱤᱡᱤᱢ ᱵᱮ ᱜᱟᱱᱨᱮᱞᱟ ᱛᱤᱜᱤ ᱛᱚᱢᱟ ᱜᱟᱱᱞᱟ ᱛᱟ ᱛᱷᱚᱢᱟᱱ ᱡᱟᱜᱤᱡᱜᱟ ᱡᱟᱠᱚᱵ ᱥᱮᱱᱟᱝ ᱜ ᱢᱤᱡᱤᱨ ᱜᱱᱤ ᱜ ᱥᱚᱢᱯᱷᱞ ᱠ ᱞᱚᱨᱡᱤᱱ ᱫᱤ ᱠᱚᱨᱱᱤ ᱟᱥᱛᱤᱨᱚᱱᱟ ᱢᱤᱡᱤᱨ ᱜᱱᱤ ᱫᱟ ᱦᱟᱞᱢ ᱛᱟ ᱧᱮᱵᱤᱞᱚᱱ ᱫᱟᱛᱟ ᱠᱟᱨᱟᱝ ᱥᱚᱱᱟ ᱡᱤᱨᱮᱞᱟ ᱪᱷᱢᱩᱡᱨ ᱜᱟᱱᱞᱟ
5: ᱟᱥᱚᱱ ᱱᱚᱱ ᱤᱱᱫᱟ ᱛᱟᱨᱚᱱ ᱪᱤᱛᱤ ᱢᱮᱱ ᱡᱩᱠᱩ ᱠᱚᱱᱟ ᱛᱚᱞᱮ ᱩᱠᱨᱟ ᱩᱪᱟ ᱟᱨᱜᱤᱱ ᱥᱤᱱᱟ ᱟᱨ ᱫᱚ ᱛᱤᱨ ᱥᱚᱱᱟ ᱡᱤᱴ ᱛᱮ ᱧᱮᱞ ᱛᱟᱪᱤᱜᱟ ᱥᱟᱞᱩ ᱛᱚᱥ ᱵᱟᱨ ᱩᱪᱚ ᱤᱥᱤ ᱣᱟ ᱥᱟᱞ ᱫᱤᱥᱤ ᱣᱟ ᱛᱟᱨᱚ ᱫᱚ ᱠᱷᱟᱹᱭᱤᱱ ᱫᱚ ᱟᱱᱫᱟ ᱜᱟ ᱨᱮᱜᱞᱟᱱᱴ ᱛᱚᱱ ᱛᱚ ᱛᱷᱩᱱᱫᱤ ᱛᱟᱥᱚ ᱞᱚ ᱫᱮᱱ ᱪᱤᱠ ᱢᱟᱥ ᱠᱚ ᱛᱩᱞᱮ ᱚᱱᱟᱨᱤᱭᱟ ᱛᱟᱨ ᱜᱟ ᱡᱤ ᱥᱚᱱ ᱛᱚᱱ ᱤᱛᱟᱥ ᱥᱚᱢᱟᱜᱤ ᱡᱤᱝ ᱤᱥᱤ ᱣᱟ ᱵᱩᱱ ᱢᱟᱫᱤ ᱛᱟᱝ ᱚᱢᱟ ᱪᱤᱝ ᱜᱟ ᱨᱤᱱᱫᱟ ᱪᱤᱝ ᱤᱥᱤ ᱣᱟ ᱵᱚᱞᱟ ᱛᱮ ᱪᱮ ᱪᱤᱝ ᱵᱩ ᱥᱚᱱ ᱥᱚᱢᱟᱜᱤ ᱛᱷᱟᱞᱤ ᱪᱤ ᱛᱚᱱ ᱛᱩᱥᱩ ᱫᱟ ᱪᱮᱫ ᱟᱱᱤ ᱛᱚ ᱟᱱᱤ ᱱᱤ ᱞᱚ ᱜᱚᱞ ᱫᱚ ᱪᱤ ᱛᱮᱨᱮ ᱛᱮᱨᱮ ᱥᱟᱫᱟ ᱫᱟ ᱫᱚ ᱚᱯᱱᱤ ᱟᱭᱤᱥ ᱵᱩ ᱡᱚ ᱛᱤᱱᱤ ᱠᱷᱟᱱ ᱥᱤᱱᱤ ᱠᱷᱟᱫᱨᱟ ᱠᱮᱛᱤ ᱪᱤ ᱫᱤᱵᱤᱡ ᱜᱩᱱᱚ ᱫᱚ ᱥᱚᱱ ᱛᱚᱱ ᱨᱚᱵᱚ ᱠᱮᱛᱤ ᱪᱤ ᱫᱤᱵᱤᱡ ᱜᱚ ᱨᱤᱵᱟᱥ ᱢᱤ ᱢᱚᱛᱨᱤ ᱛᱮ ᱥᱚᱱ ᱜᱚᱛᱟ ᱛᱮ ᱜᱚᱛᱟ ᱪᱤᱡᱱᱟ ᱤᱠᱤ ᱜᱟᱞᱟ ᱱᱮ ᱛᱚᱢᱟ ᱠᱷᱟᱛᱟ ᱤᱛᱷᱟᱠ ᱵᱩᱭᱤᱱ ᱫᱚ ᱛᱷᱟᱠ ᱛᱷᱟᱱᱟ ᱪᱤ ᱜᱚ ᱫᱟᱥᱠ ᱥᱚᱵᱚᱡᱚ ᱛᱷᱟᱠ ᱢᱚᱛᱮ ᱥᱟᱭᱪᱟᱱ ᱫᱚ ᱛᱷᱟᱠ ᱱᱟᱨᱢᱚ ᱠᱷᱚᱣᱟ ᱮᱱᱚ ᱫᱟ ᱛᱚᱢᱟ ᱜᱚ ᱭᱟ ᱫᱚ ᱥᱤᱢᱟᱡᱤ ᱛᱟ ᱯᱤᱪᱤ ᱫᱚ ᱥᱟᱢᱤᱫᱟ ᱟᱨ ᱢᱟᱥᱟ ᱛᱚᱢᱟ ᱜᱚ ᱠᱚᱢᱤᱫᱟ ᱟᱨᱤ ᱥᱟᱭᱱᱟ ᱢᱟᱠᱩ ᱡᱚ ᱛᱩᱱ ᱛᱩᱱ ᱡᱤᱭᱟ ᱫᱤ ᱛᱷᱟᱨᱤᱠ ᱯᱩᱥᱤ ᱠᱚᱱᱟ ᱢᱟᱥᱟ ᱜᱚ ᱛᱷᱨᱟᱱ ᱫᱮᱛ ᱠᱮ ᱫᱚᱨᱢᱚ ᱛᱟᱢᱟ ᱥᱟ ᱪᱩᱨᱟ ᱠᱟᱛᱩ ᱱᱚ ᱥᱤᱢᱟᱡᱤ ᱥᱚᱱᱚ ᱫᱟᱜᱟ ᱪᱤᱡᱱᱟ ᱛᱟᱨ ᱱᱤᱫᱟ ᱥᱩᱛᱟ ᱠᱷᱚᱱᱚ ᱡᱤᱱᱟ ᱥᱤᱭᱟ ᱵᱨᱮᱛᱟ ᱛᱟᱞᱢ ᱨᱟᱛᱷ ᱱᱤᱱᱪᱤ ᱨᱮᱱᱟ ᱵᱟᱥᱠᱟ ᱛᱚᱢᱮ ᱭᱩᱝ ᱜᱚ ᱛᱟ ᱢᱚ ᱠᱤᱛᱩ ᱛᱚᱱ ᱡᱚᱜ ᱠᱮᱱᱫᱮ ᱛᱷᱚᱥᱚᱱ ᱥᱚᱱᱚ ᱛᱤ ᱡᱚᱜᱟᱛᱟ ᱛᱩᱨᱟᱜ ᱠᱚ ᱦᱚᱸ ᱛᱟ ᱡᱮᱠᱮ ᱱᱚᱝᱠᱟ ᱦᱩᱢᱤᱱ ᱛᱷᱩᱢ ᱡᱮᱠᱮ ᱟᱨᱤ ᱛᱟ ᱜᱚ ᱚᱪᱩ ᱛᱚᱝᱜᱚ ᱫᱟ ᱠᱩᱜᱚ ᱞᱟᱥᱮᱨ ᱥᱤᱥᱩᱝ ᱜᱮ ᱡᱮᱠᱮ ᱢᱚᱢᱟ ᱛᱟ ᱛᱟ ᱛᱮ ᱡᱮᱱ ᱛᱮ ᱜᱚ ᱛᱷᱩᱱᱡᱤ ᱢᱟ ᱥᱚᱯ ᱫᱟ ᱱᱟ ᱠᱞᱚᱫᱟᱥ ᱜᱩᱡᱩ ᱫᱮ ᱟᱨᱤ ᱥᱤᱢ ᱠᱚᱱᱥ ᱫᱟ ᱠᱞᱚᱫᱟᱥ ᱜᱩᱡᱩ ᱫᱮ ᱨᱤᱱᱫᱮ ᱟᱨᱤ ᱵᱤᱫᱮ ᱛᱟ ᱜᱚ ᱡᱮ ᱵᱚᱫᱚ ᱠᱚᱱᱥ ᱫᱟ ᱜᱚ ᱠᱮᱢᱱᱟᱭᱥ ᱜᱩᱡᱩ ᱫᱮ ᱛᱟ ᱜᱚ ᱪᱤᱜ ᱛᱟ ᱜᱚ ᱜᱮ ᱪᱤᱜ ᱟᱨᱤ ᱱᱟ ᱫᱚ ᱢᱚ ᱪᱚᱠᱩᱥ ᱫᱟ ᱧᱟ ᱤᱨᱚ ᱢᱟᱥᱠ ᱥᱩ ᱜᱟ
8: ᱭᱚᱠ ᱭᱚᱠ
5: ᱟ ᱛᱚᱱᱟᱨ ᱜᱨᱚᱠ ᱥᱤᱴᱤ ᱱᱟᱢ ᱡᱩᱡᱩ ᱫᱮ ᱛᱟ ᱚᱪᱚ ᱡᱟ ᱱᱟᱝ ᱜᱮ ᱛᱤᱱᱟ ᱥᱤᱴᱤ ᱥᱮ ᱫᱚᱱᱚ ᱟᱞᱤ ᱵᱟᱵᱟ ᱥᱟᱝ ᱜᱚ ᱫᱟᱜ ᱫᱤ ᱪᱩ ᱠᱩᱱ ᱨᱮ ᱪᱮᱞᱵᱮᱱ ᱠᱩ ᱪᱩᱱ ᱫᱟᱨᱟ ᱛᱟ ᱜᱚ ᱪᱤ ᱛᱷᱟᱱᱥᱤᱱ ᱠᱚᱥ ᱫᱚᱱ ᱜᱟ ᱫᱟᱜ ᱠᱮᱱᱴᱷᱟᱜᱞᱤ ᱠᱚᱥ ᱫᱚᱱ ᱜᱚ ᱦᱚᱱᱭᱟᱱ ᱫᱚ ᱜᱚᱡᱤ ᱠᱚᱛᱟ ᱛᱟ ᱜᱚ ᱫᱟ ᱠᱤᱢᱤ ᱡᱟᱢᱵᱚ ᱟ ᱪᱤ ᱦᱟᱞᱚ ᱪᱤᱝᱜᱟ ᱪᱤ ᱟᱨᱮᱢ ᱠᱩ ᱪᱩ ᱫᱚᱢᱚ ᱜᱚ ᱛᱷᱩᱡᱤ ᱢᱟ ᱥᱚᱝ ᱱᱮᱥ ᱛᱩ ᱛᱨᱤᱭᱟ
8: ᱡᱤ ᱡᱤ
5: ᱛᱟ ᱩᱪᱩ ᱡᱮᱠᱤᱱ ᱫᱟᱜ ᱨᱟᱱᱡᱤᱯ ᱠᱤᱥ ᱥᱩᱵᱩᱱ ᱛᱟ ᱞᱟᱨᱤᱱᱤᱱ ᱫᱟ ᱯᱤᱪᱤ ᱜᱩᱞᱩ ᱞᱚᱠᱷᱟᱱ ᱫᱚ ᱫᱚᱠᱷᱟᱱ ᱫᱟ ᱞᱟᱝᱠᱷᱟᱱ ᱫᱟᱱᱤ ᱛᱟ ᱠᱮᱨᱤᱱ ᱱᱤᱱᱥ ᱥᱤᱱᱟ ᱪᱚᱯᱚ ᱢᱩᱫᱚᱝ ᱱᱤᱱᱥ ᱥᱤᱱᱟ ᱪᱚᱯᱚ ᱛᱟ ᱥᱟᱢᱟ ᱪᱮ ᱛᱟᱱ ᱫᱟᱱᱟ ᱛᱟ ᱢᱩᱱᱡᱤ ᱥᱩ ᱯᱟᱛ ᱢᱩᱨᱟ ᱛᱟ ᱛᱩᱱᱤ ᱩᱠᱩ ᱢᱟᱥᱟᱨ ᱱᱟᱢᱚᱱ ᱠᱩᱛᱨᱟ ᱤᱭᱚ ᱪᱚᱱ ᱫᱟ ᱧᱮᱯᱞᱤ ᱥᱩ ᱦᱩᱢ ᱥᱤᱢᱯᱷᱮᱱ ᱥᱩ ᱛᱮ ᱟᱨ ᱭᱟᱝᱞᱤ ᱛᱮ ᱫᱚᱜᱟ ᱟᱨᱤᱠᱤᱱ ᱟᱥᱚᱱ ᱛᱟᱢᱚ ᱠᱟᱛᱟᱱᱟ ᱛᱟᱢᱚ ᱤᱱᱟ ᱥᱤᱨᱤᱡ ᱢᱤᱫᱟ ᱛᱟ ᱭᱟᱜ ᱜᱚ ᱠᱚᱫᱟ ᱡᱟᱝ ᱪᱚ ᱴᱤᱠᱪᱤ ᱜᱚ ᱢᱤᱱᱟ ᱛᱟ ᱥᱛᱟᱞᱟ ᱠᱚ ᱥᱩ ᱛᱚᱢᱚᱜᱟ ᱦᱮᱵᱤᱥ ᱢᱚᱱᱚ ᱥᱟᱯᱟᱨ ᱥᱩ ᱛᱤᱞᱟ ᱠᱚ ᱥᱟᱨᱩ ᱛᱟᱢ ᱫᱮ ᱠᱤᱱᱟ ᱛᱟ ᱫᱤᱠ ᱥᱚ ᱛᱚᱢ ᱫᱚᱵᱚ
8: ᱡᱮ
5: ᱛᱚ ᱥᱚᱥᱤᱥ ᱵᱩᱡᱩ ᱠᱚᱱᱥᱩᱱ ᱫᱟᱜ ᱛᱟ ᱥᱚᱱᱫᱟ ᱫᱟ ᱱᱟᱱᱩᱝ ᱜᱟᱞ ᱫᱚ ᱫᱚ ᱥᱟᱵᱤ ᱵᱟ ᱡᱟᱱᱩᱝ ᱫᱚ ᱥᱟᱵᱩᱱ ᱠᱚᱱᱚᱢ ᱫᱚ ᱥᱟᱵᱤ ᱫᱟ ᱡᱟᱢᱩ ᱞᱟᱝ ᱫᱚ ᱜᱚᱜᱚ ᱨᱤᱢᱤ ᱫᱚ ᱥᱮᱨ ᱵᱟᱦᱟ ᱠᱩᱱᱤ ᱟᱱᱟ ᱟᱨᱤ ᱜᱚ ᱥᱤᱞᱤᱠᱚᱱ ᱨᱚᱢᱯᱟ ᱥᱩᱛᱤ ᱛᱟᱜ ᱞᱚᱝᱯᱟ ᱛᱟᱜ ᱫᱩᱨᱠᱮᱢ ᱢᱟᱱᱟ ᱛᱟᱣ ᱟ ᱛᱟᱜ ᱡᱮᱱᱤᱱ ᱥᱤᱜ ᱞᱤᱥᱤ ᱯᱟᱛ ᱥᱚᱢᱟ ᱜᱨᱟᱱ ᱛᱮᱞ ᱡᱚᱭ ᱠᱩᱱ ᱫᱚ ᱢᱩᱡ ᱵᱟᱛᱷᱟ ᱛᱩᱱᱫᱚ ᱟ ᱨᱤᱱᱤᱥ ᱜᱩᱱᱚ ᱢᱟᱣᱟ ᱜ ᱥᱮᱫᱟᱱ ᱛᱟᱫ ᱢᱟᱢᱯᱟ ᱛᱟ ᱛᱟᱜ ᱨᱤᱱᱤᱥ ᱥᱤᱭᱩᱱ ᱜᱚ ᱟ ᱛᱮᱱᱪᱤᱥ ᱜᱟᱴᱟᱨ ᱩᱠᱩᱥ ᱡᱩᱫ ᱢᱩᱡᱨᱮ
8: ᱚᱭᱤᱠ ᱱᱮᱛᱤᱠ ᱪᱷᱟᱱᱪᱷᱤᱝ ᱜᱮ ᱞᱚᱨᱡᱤᱨᱟ ᱡᱤᱴᱚᱱ ᱫᱤ ᱨᱤᱜᱱᱤ ᱜᱮ ᱯᱷᱮᱡᱤ ᱜᱮ ᱥᱟᱯᱥᱤ ᱜᱮ ᱪᱷᱟᱯᱠᱷᱚᱱ ᱫᱮ ᱤᱧᱜᱮᱱᱟ ᱛᱟᱨᱛᱟ ᱥᱟᱞ ᱠᱟᱱᱰᱟ ᱛᱷᱚᱭᱚᱠ ᱛᱟᱜᱤᱱ ᱤᱛᱷᱱᱮ ᱭᱟᱝ ᱠᱷᱟᱵᱫᱟᱥ ᱜᱮᱱᱟ
5: ᱚᱭᱤᱠ ᱪᱷᱟᱱᱪᱷᱤᱝ ᱜᱮ ᱡᱚᱠᱩᱱ ᱞᱟᱱᱫᱮ ᱛᱟ ᱡᱟᱭᱜᱟ ᱫᱤᱱᱟ ᱟᱡᱜᱟ ᱜᱩᱨ ᱥᱚᱱᱫᱟᱨ ᱵᱚ
8: ᱡᱮ
5: ᱩᱱᱤᱥ ᱜᱚ ᱴᱤᱠᱮᱴ ᱢᱩᱡ ᱠᱚ ᱥᱟᱱᱟ ᱨᱮᱛᱟᱨ ᱩᱡᱟᱝ ᱩᱡᱩᱥ ᱠᱚᱱ ᱱᱩᱠ ᱞᱟᱱᱫᱮ ᱥᱤ ᱠᱷᱟᱱᱯᱩᱨ ᱨᱮ ᱫᱟ ᱡᱤᱢ ᱦᱩᱥ ᱢᱟᱱᱟ ᱵᱚ ᱥᱤᱝ ᱥᱟᱜᱟᱡ ᱡᱩ ᱛᱟᱜ ᱠᱮ ᱱᱟᱴᱤᱥ ᱢᱟᱥᱚ ᱩᱭᱤᱠ ᱱᱟ ᱞᱚᱜᱞᱮᱱᱟ ᱩᱭᱤᱥᱟᱜ ᱡᱤᱛᱩ ᱫᱚ ᱛᱚᱜᱟ ᱥᱤᱝ ᱛᱟᱠᱛᱷᱟᱞᱟ ᱥᱚ ᱵᱟ ᱱᱟᱢᱩ ᱫᱩᱱ ᱫᱚᱯᱟᱫᱟ ᱵᱟᱭᱴᱟ ᱫᱟᱱ ᱠᱟᱱᱟᱱᱫᱟ ᱥᱟᱢᱵᱩᱫᱟ ᱫᱩᱱᱫᱟ ᱦᱤᱢᱟᱞᱟᱭᱟ ᱛᱟᱠᱛᱷᱟ ᱛᱟᱜ ᱩᱡᱚ ᱠᱚ ᱪᱤᱱᱤ ᱡᱤ ᱠᱚᱨᱡᱮᱱ ᱡᱤ ᱛᱚ ᱛᱟᱢᱤ ᱛᱟᱵᱚ ᱤᱠᱤ ᱜᱤ ᱛᱟᱠᱛᱷᱟ ᱫᱚ ᱢᱟ ᱡᱤ ᱡᱤᱱᱛᱟ ᱭᱚᱢ ᱨᱟᱡᱤ ᱜᱮᱢ ᱥᱚ ᱥᱚ ᱡᱚ ᱪᱤᱱᱤ ᱞᱚᱜᱞᱮᱱᱟ ᱡᱚ ᱠᱚ ᱵᱩᱫᱟᱜ ᱠᱟᱥᱟᱱ ᱫᱚ ᱛᱟᱢ ᱤᱡᱟᱜ ᱫᱟ ᱩᱭᱱᱟ ᱩᱭᱱ ᱛᱟᱫᱟ ᱛᱤᱨᱮ ᱧᱮᱥᱤ ᱯᱟᱛ ᱠᱚᱱᱟ ᱡᱟᱜᱟᱛᱟ ᱚᱪᱚ ᱱᱚᱝ ᱫᱟ ᱴᱚᱱᱚᱢ ᱢᱟᱨᱠ ᱯᱚᱪᱷᱤᱱ ᱠᱚ ᱭᱩᱠᱟᱥᱮ ᱢᱟᱨᱠ ᱯᱚᱪᱷᱤᱱ ᱠᱚ ᱡᱚᱱᱫᱟ ᱴᱚᱱᱚᱢ ᱢᱟᱨᱠ ᱯᱚᱪᱷᱤᱱ ᱱᱟᱥᱮ ᱢᱟᱨᱠ ᱯᱚᱪᱷᱤᱱ ᱜᱤᱛᱷᱩᱱ ᱪᱩᱢᱩ ᱜᱤᱛᱷᱩᱱ ᱫᱚ ᱪᱤᱱᱛᱟ ᱪᱩᱢᱩ ᱢᱟᱨᱠ ᱯᱚᱪᱷᱤᱱ ᱚᱨᱡᱚᱱ ᱫᱚ ᱪᱮ ᱛᱟᱱᱟ ᱴᱚᱝᱜᱩ ᱜᱚ ᱪᱤᱱᱛᱟ ᱥᱟᱱ ᱠᱷᱟᱱ ᱞᱟᱥᱚ ᱵᱟᱜᱟᱨ ᱟ ᱫᱚ ᱥᱮ ᱵᱟᱢᱟ ᱫᱚ ᱩᱭᱠᱚ ᱪᱤᱱᱛᱟ ᱥᱮ ᱛᱷᱩᱪᱩ ᱜᱚ ᱫᱤᱞᱟ ᱠᱟᱫᱟ ᱥᱤᱜᱚ ᱢᱟᱝᱡᱩᱜ ᱨᱮ ᱠᱟᱢᱟ ᱟᱞᱤ ᱠᱚᱢᱨᱚ ᱢᱚ
8: ᱡᱮ ᱡᱮ
5: ᱟᱪᱤ ᱠᱤ ᱪᱟᱱᱮ ᱡᱮ ᱱᱚ ᱩᱭᱠᱚ ᱛᱚ ᱛᱮᱫ ᱪᱤᱫᱤ ᱛᱚ ᱪᱤᱫᱤ ᱵᱟ ᱠᱷᱟᱵᱟᱨ ᱛᱚ ᱛᱚ ᱪᱤ ᱜᱮ ᱵᱟᱜ ᱛᱚ ᱵᱩᱞᱟ ᱠᱟᱭ ᱩᱭ ᱛᱤᱠ ᱛᱚ ᱛᱚ ᱯᱟᱛᱚ ᱢᱚ ᱪᱤᱫᱚ ᱢᱚ ᱛᱮᱱ ᱪᱮᱫᱚ ᱩᱭᱠᱚ ᱤᱝᱡᱤᱱ ᱤᱝᱡᱤᱱ ᱥᱩᱨ ᱛᱮ ᱫᱟ ᱚᱥᱤ ᱟᱥ ᱵᱩᱡᱩ ᱤᱝᱡᱤᱱ ᱫᱚ ᱯᱟᱭᱨ ᱞᱟᱜ ᱠᱚ ᱤᱜᱤᱛᱮ ᱠᱤ ᱜᱮ ᱦᱤ ᱨᱤᱪ ᱛᱚ ᱫᱚᱨ ᱞᱟᱜ ᱠᱚ ᱤᱝᱡᱤᱱ ᱥᱩᱨ ᱛᱮ ᱢᱚᱱᱛᱟ ᱤᱝᱡᱤᱱ ᱫᱚ ᱵᱟᱛᱮ ᱛᱮᱱ ᱪᱮᱫᱚ ᱛᱟᱨᱚ ᱤᱝᱡᱤᱱ ᱪᱤ ᱜᱮ ᱤᱝᱡᱤᱱ ᱤᱝᱡᱤᱱ ᱠᱚ ᱛᱮ ᱪᱤ ᱜᱮ ᱱᱟᱞ ᱯᱟᱱᱟ ᱤᱝᱡᱤᱱ ᱫᱚ ᱛᱟᱭᱱᱩ ᱜᱮ ᱡᱮᱵᱛᱤ ᱛᱟᱠᱪᱟ ᱧᱮᱞᱮ ᱫᱟᱵᱤ ᱫᱟ ᱱᱮᱪᱩᱨ ᱵᱟᱛᱟ ᱛᱟᱠᱪᱟ ᱵᱟᱛᱟ ᱢᱚᱱ ᱥᱟᱞᱟ ᱛᱨᱩ ᱛᱩᱥᱛᱮ ᱟᱨ ᱱᱚᱱ ᱫᱚ ᱜᱮ ᱨᱟᱣᱟ ᱫᱟ ᱩᱭᱠᱚ ᱨᱤᱱᱤ ᱜᱮ ᱥᱚᱣᱟᱭᱟ ᱥᱤᱝ ᱠᱤ ᱪᱤ ᱢᱚᱥᱚᱣᱟᱱ ᱫᱚ ᱢᱮ ᱯᱚᱡᱚ ᱡᱟᱱᱟ ᱟᱝᱜᱨᱤ ᱥᱚᱥᱤ ᱜᱚᱛᱮ ᱠᱷᱟᱛᱟ ᱥᱤᱝ ᱵᱤ ᱵᱩᱥᱛᱚ ᱚᱭ ᱜᱮ ᱠᱮᱡᱟ ᱫᱚ ᱞᱟᱜᱥᱤ ᱡᱤᱜᱨᱮ ᱛᱟᱥᱟᱝ ᱟᱢᱠᱮ ᱤᱱᱟ ᱩᱭᱠᱮ ᱤᱱᱟ ᱠᱷᱟᱝᱠᱤ ᱨᱮ ᱤᱱᱟ ᱥᱚᱢᱟ ᱱᱚᱝᱠᱮ ᱥᱚᱥᱚ ᱫᱟ ᱡᱤᱜᱨᱮ ᱥᱮ ᱛᱚᱱᱟ ᱛᱤᱠᱤ ᱠᱤ ᱛᱩ ᱤᱠᱤ ᱛᱩᱱ ᱫᱚ ᱵᱚᱭ ᱠᱟᱥᱮ
8: ᱡᱮ ᱡᱮ
5: ᱛᱚ ᱛᱩᱱ ᱱᱚᱢ ᱨᱮ ᱛᱟᱜᱟ ᱚᱭ ᱠᱚ ᱡᱤᱜᱨᱮ ᱦᱩᱭ ᱧᱟᱢ ᱥᱚᱢᱟ ᱡᱤᱜᱨᱮ ᱛᱟᱝᱠᱟ ᱡᱤᱜᱨᱮ ᱛᱚᱱ ᱦᱩᱸ ᱟᱣ ᱡᱚᱝᱜᱚ ᱵᱤᱫᱩ ᱠᱷᱟᱱᱞᱟ ᱥᱚᱵᱟ ᱛᱟᱜᱟ ᱡᱤᱜᱚ ᱥᱟᱡᱟ ᱥᱚᱥᱚ ᱜᱚ ᱟᱥᱟᱱᱤ ᱥᱚ ᱡᱚᱝᱜᱚ ᱢᱟᱝᱜᱟᱨ ᱛᱤᱨᱩᱠ ᱪᱤᱨᱫᱟ ᱦᱩᱭ ᱧᱟᱢ ᱞᱟ ᱥᱚᱵᱟ ᱵᱩᱢᱵᱟᱱ ᱚᱱᱟ ᱵᱟᱛᱮᱱᱥᱤ ᱟᱫᱚᱵᱟᱱ ᱟᱫᱚᱜᱟ ᱦᱩᱭ ᱧᱟᱢ ᱥᱚᱢᱟ ᱫᱟ ᱵᱤ ᱤᱝᱡᱤᱱ ᱛᱮ ᱛᱟᱜᱟ ᱛᱟᱨᱚᱱ ᱟᱥᱛᱚᱱ ᱡᱚᱜᱤᱱᱛᱟ ᱢᱟᱣᱟ ᱫᱮ ᱭᱟᱱᱪᱤ ᱠᱚᱞᱟ ᱠᱚᱱᱯᱷᱤᱜᱩᱨᱮᱥᱚᱱ ᱛᱚᱱ ᱛᱚᱣᱟ ᱥᱮ ᱢᱮᱦᱟᱥ ᱛᱮ ᱜᱟᱯᱟ ᱢᱟᱱᱥ ᱛᱮ ᱡᱚᱥᱚᱱ ᱢᱚ ᱦᱮᱸ ᱛᱮ ᱡᱮᱛᱟ ᱛᱟ ᱛᱟᱝᱥᱚ ᱥᱮ ᱠᱚᱱᱚ ᱨᱤᱱᱤ ᱜᱚ ᱪᱤ ᱥᱟᱵᱤ ᱡᱤᱪᱤ ᱟᱡᱤ ᱟᱣᱪᱤ ᱠᱚᱱᱚ ᱦᱩᱭ ᱪᱤ ᱢᱚᱥ ᱵᱚᱠᱟ ᱠᱮᱱ ᱪᱤ ᱢᱚᱥ ᱵᱩᱞᱤ ᱟᱱᱫᱟᱨᱟ ᱛᱟ ᱥᱤᱱᱤ ᱛᱟ ᱛᱟᱭᱡᱱᱟ ᱩᱡᱚᱱ ᱛᱚ ᱪᱤᱱᱟ ᱡᱟ ᱛᱚ ᱞᱟᱥᱟ ᱜᱟᱨᱫᱤ ᱪᱷᱚᱱᱚᱨᱤ ᱱᱟ ᱡᱟ ᱛᱟᱜ ᱥᱟᱞᱚᱝᱜᱟ ᱫᱤᱭᱮ ᱪᱷᱚᱱ ᱵᱤᱥᱩᱱᱟ ᱥᱤᱱ ᱥᱟᱢᱟᱜᱟᱱ ᱫᱮ ᱠᱮᱱᱡᱚ ᱪᱤᱢᱚ ᱫᱮ ᱞᱤᱭᱩ ᱛᱟᱢᱚ ᱚᱠᱤ ᱜᱟᱱᱟᱱᱤ ᱡᱚᱱᱥᱟ ᱛᱚ ᱪᱷᱟᱭᱚ ᱵᱮ ᱵᱩᱱᱤ ᱠᱷᱟᱫᱟᱥᱤ ᱛᱟᱯᱟ ᱛᱚ ᱥᱚᱭᱤᱱ ᱡᱟ ᱛᱟᱯᱟ ᱨᱤᱡ ᱛᱚ ᱛᱟᱯᱟ ᱟᱱᱫᱟᱢᱚ ᱜᱚ ᱪᱟᱞᱚ ᱛᱚᱢᱟ ᱡᱤ ᱪᱷᱟᱭ ᱫᱚᱱ ᱫᱚᱥᱛᱮᱱ ᱛᱚ ᱥᱟᱢᱟᱜᱟ ᱱᱟᱥᱚ ᱦᱩᱭ ᱚᱠᱤ ᱥᱟᱡᱟᱱ ᱪᱤ ᱠᱚ ᱪᱷᱚᱱ ᱨᱮ ᱥᱟᱱᱟ ᱛᱟ ᱥᱚᱱᱟ ᱜᱟ ᱥᱮᱨᱮ ᱯᱟ ᱛᱟ ᱪᱤ ᱫᱚᱥᱚ ᱛᱚ ᱨᱤᱱᱤ ᱡᱮᱢᱤᱱ ᱛᱚ ᱢᱚᱢᱚ ᱢᱚᱥ ᱠᱚ ᱥᱚᱣᱟ ᱞᱟᱜᱟ ᱥᱮᱱ ᱫᱚᱥᱚ ᱡᱩ ᱛᱟᱨᱟ ᱱᱟ ᱪᱤ ᱛᱩᱞᱤ ᱥᱟᱯᱤ ᱫᱤ ᱞᱟᱜᱟ ᱛᱟ ᱯᱨᱚᱢᱯᱨᱚᱭᱤᱴ ᱠᱚ ᱡᱩ ᱛᱮ ᱛᱟ ᱨᱤᱡᱤᱱ ᱥᱮᱱᱟ ᱪᱤ ᱨᱤᱡᱱᱟ ᱚᱠ ᱥᱟᱪᱟᱱᱟ ᱫᱤ ᱡᱤᱜᱮᱢ ᱛᱟᱥ ᱠᱚ ᱥᱚᱴᱟ ᱞᱚ ᱡᱤᱜᱮᱢ ᱥᱟᱢᱟᱡ ᱥᱮᱱᱫᱮ ᱫᱤ ᱜᱟᱞᱚ ᱪᱤ ᱜᱚ ᱡᱟᱱᱩ ᱢᱟᱱᱟ ᱛᱚ ᱢᱩᱪᱷᱮ ᱪᱷᱮᱵᱨᱤ ᱠᱚ ᱢᱚ
8: ᱡᱮ ᱡᱮ
5: ᱛᱚ ᱪᱩ ᱠᱟᱜᱮ ᱵᱤᱪᱷᱟ ᱫᱚ ᱫᱨᱤ ᱱᱟᱝ ᱜᱮᱥ ᱪᱤ ᱜᱚ ᱨᱚᱱᱫᱚ ᱥᱟᱠᱷᱚ ᱪᱤ ᱥᱟᱡᱟᱨᱤᱱᱟ ᱥᱚᱱᱟ ᱫᱟ ᱪᱤᱱᱟ ᱠᱤᱢ ᱥᱮᱱᱟ ᱪᱤ ᱜᱚ ᱛᱚᱢᱟ ᱪᱷᱮᱵᱨᱤ ᱪᱤ ᱜᱤ ᱛᱚ ᱵᱚ ᱱᱟᱝ ᱜᱮᱥ ᱱᱚᱞᱚ ᱛᱟ ᱨᱚᱥᱤ ᱱᱟᱝ ᱜᱮᱢ ᱥᱟᱢᱟ ᱛᱟ ᱫᱟ ᱚᱪᱩ ᱥᱮᱱᱟ ᱛᱚ ᱵᱚ ᱱᱟ ᱫᱩᱠᱟ ᱨᱤᱜᱤ ᱫᱟ ᱪᱮᱫ ᱱᱟ ᱵᱮᱡᱤᱝ ᱜᱮ ᱤᱥᱠᱩ ᱵᱩᱜᱩᱱᱩᱨᱟ ᱥᱟᱝᱦᱟᱭ ᱜᱮ ᱤᱥᱠᱩ ᱵᱩᱜᱩᱱᱩᱨᱟ ᱥᱚᱞᱚᱝ ᱜᱮ ᱤᱥᱠᱩ ᱵᱩᱜᱩᱱᱩᱨᱟ ᱚᱱᱟ ᱪᱷᱩᱜᱩᱱ ᱛᱟᱜᱟ ᱭᱟᱛᱥᱩ ᱛᱩᱝᱜᱚ ᱨᱩᱭᱥᱚᱝ ᱜᱮ ᱢᱚᱜᱚ ᱤᱠᱤᱭᱟᱱ ᱜᱮ ᱵᱩᱜᱩᱱᱩᱨᱟ ᱦᱤᱱᱫᱤ ᱜᱮ ᱡᱟᱞᱚ ᱥᱟᱢᱟᱥᱤᱨᱟ ᱛᱚ ᱥᱩᱱ ᱫᱟᱱᱤᱭᱟ ᱜᱩᱜᱩᱞ ᱟᱜᱟ ᱫᱟᱥᱤ ᱜᱮ ᱥᱤᱱ ᱵᱩᱫᱩᱠ ᱜᱮ ᱡᱩᱜᱤ ᱛᱚ ᱥᱟᱨᱟ ᱨᱩᱥᱩᱜᱩ ᱫᱟᱱᱤᱭᱟ ᱜᱩᱠᱮ ᱫᱟᱱᱤᱭᱟ ᱫᱮ ᱥᱟᱢᱟᱜ ᱜᱮ ᱧᱮᱱᱛᱮ ᱪᱮᱠᱤ ᱠᱚ ᱵᱩᱱᱟᱱ ᱛᱚ
8: ᱡᱮᱥᱤ
5: ᱜᱮ ᱤᱥᱠᱩ ᱫᱚᱜᱩ ᱛᱟᱛᱟ ᱤᱧᱤ ᱛᱤᱱᱫᱮᱱᱟ ᱛᱚᱢᱟᱛᱤ ᱠᱩᱴᱷᱤᱱ ᱪᱮᱫ ᱟᱨᱚᱱ ᱜᱮ ᱨᱚᱱᱪᱚᱱ ᱵᱟᱛᱮ
8: ᱡᱮ
5: ᱟᱫᱚ ᱪᱤᱱᱡᱚᱝ ᱜᱮ ᱦᱟᱢᱟᱞᱟ ᱥᱚᱵᱟᱜᱟ ᱛᱚᱢᱟᱜᱟ ᱟᱡᱟᱝ ᱡᱤ ᱛᱮ ᱛᱟᱠᱥᱮ ᱪᱤᱱᱟ ᱥᱟᱢᱟ ᱩᱫᱟ ᱟᱫᱚ ᱞᱤᱨᱤᱝ ᱠᱚᱢᱚᱛᱟ ᱨᱤᱱᱤ ᱛᱮ ᱥᱤᱠᱷᱟᱱ ᱨᱚᱵᱚ ᱛᱟᱨᱤᱱᱤ ᱛᱮ ᱥᱤᱠᱷᱟᱱ ᱟᱫᱟ ᱥᱚᱥᱩ ᱞᱟᱠᱟ ᱥᱤᱜ ᱯᱷᱟᱱᱰᱮᱥᱚᱱ ᱛᱮ ᱠᱩᱡᱩ ᱛᱮ ᱡᱤᱜᱤ ᱛᱮᱡᱤᱱ ᱢᱤ ᱡᱤᱱᱡᱚᱝ ᱞᱟᱜᱟ ᱛᱟ ᱛᱟᱥᱩ ᱢᱟ ᱠᱚᱱᱛᱮ ᱥᱮᱡᱤᱱ ᱵᱟᱜᱟ ᱵᱩᱢᱵᱟ ᱱᱟᱝ ᱜᱮ ᱯᱚᱭᱱᱟᱝ ᱥᱚᱢᱟ ᱛᱟᱜᱟ ᱞᱚᱝ ᱠᱤᱥᱟᱨ ᱜᱮ ᱡᱚᱝ ᱛᱟᱵᱟ ᱢᱟᱝ ᱴᱩᱜᱟ ᱞᱟᱡᱤ ᱛᱟᱵᱟ ᱛᱷᱟᱝᱠᱟ ᱜᱮ ᱡᱤᱥᱟ ᱛᱟᱵᱟ ᱥᱟᱢᱟᱫᱟ ᱨᱤᱱᱤ ᱜᱚ ᱞᱟᱥᱟᱱ ᱫᱮ ᱛᱮᱨᱮ ᱥᱟᱥᱩ ᱥᱤ ᱯᱟᱛᱟᱝ ᱟᱭᱟᱱᱟ ᱪᱤ ᱱᱟᱢᱵᱟ ᱥᱟᱣ ᱜᱩᱱᱤ ᱡᱤᱯᱤ ᱥᱤᱣᱟ ᱛᱟᱢᱚ ᱜᱮ ᱪᱷᱤᱛᱩ ᱠᱚᱢ ᱫᱮᱱᱟ ᱪᱤ ᱡᱚᱥᱚ ᱯᱮᱥᱚ ᱛᱷᱟᱞᱟᱭ ᱚᱨ ᱜᱤᱫᱟᱹ ᱪᱤ ᱠᱚ ᱛᱚᱭ ᱠᱷᱟᱱᱟ ᱡᱩᱢᱵᱮ ᱛᱟᱥᱟᱝ ᱜᱮ ᱡᱩᱢᱪᱤ ᱥᱟᱢᱟᱡ ᱥᱩᱱ ᱥᱮ ᱪᱤᱭᱩᱡᱱᱟ ᱪᱤ ᱦᱟᱱᱟ ᱜᱚ ᱛᱟᱥᱤᱜᱟ ᱜᱚ ᱛᱟᱡ ᱧᱮᱞᱮ ᱜᱩᱱᱩ ᱜᱚ ᱨᱤᱱᱤ ᱱᱟᱢᱵᱟ ᱛᱮ ᱥᱩᱱ ᱥᱮ ᱚᱱᱮ ᱪᱤ ᱢᱚᱱᱥᱚ ᱪᱮᱫ ᱫᱚᱱᱟ ᱥᱟᱢᱟᱜ ᱟᱜᱨᱤ ᱠᱚ ᱛᱟᱞᱟ ᱜᱚ ᱪᱤ ᱜᱩᱱᱩ ᱢᱮ ᱜᱚᱢᱚ ᱦᱮᱸ ᱪᱤ ᱨᱤᱱᱤ ᱜᱚ ᱡᱩᱱ ᱫᱟ ᱛᱚᱢᱮ ᱨᱤᱱᱤ ᱜᱚ ᱪᱷᱟᱛ ᱛᱟ ᱱᱟᱢᱵᱟ ᱛᱚ ᱜᱚ ᱪᱤ ᱥᱟᱣ ᱥᱩᱱ ᱛᱟᱱᱟ ᱥᱟᱢᱟᱜ ᱛᱟ ᱛᱟᱝᱞᱤ ᱤᱱ ᱛᱩᱡᱤ ᱛᱚᱢᱚ ᱜᱚ ᱱᱟᱢᱵᱟ ᱨᱩ ᱛᱟ ᱜᱚ ᱢᱤ ᱛᱮᱱᱟ ᱡᱩ ᱢᱟᱝ ᱣᱟᱨ ᱢᱤ ᱡᱩ ᱪᱚ ᱯᱮᱥᱤᱱ ᱫᱟ ᱱᱟᱝ ᱜᱮᱥᱟ ᱡᱩ ᱪᱤ ᱛᱚ ᱱᱟ ᱪᱚ ᱥᱮ ᱵᱟ ᱛᱟᱢᱟ ᱚ ᱪᱚ ᱥᱩᱡᱤᱱ ᱨᱤᱱ ᱛᱟᱢᱟ ᱟᱡᱮ ᱴᱚᱠ ᱛᱚ ᱵᱤᱡᱤ ᱜᱩ ᱛᱟᱥᱚ ᱛᱟ ᱜᱟᱨ ᱨᱤᱱ ᱛᱟ ᱠᱟᱜᱚ ᱥᱤᱭᱚᱨ ᱚᱱ ᱛᱚ ᱪᱟᱛ ᱠᱟᱜ ᱪᱤᱱ ᱛᱮᱭᱮᱱ ᱛᱩᱨᱮᱱ ᱪᱮᱫ ᱫᱟ ᱢᱟᱝ ᱛᱟᱢ ᱛᱟᱢ ᱢᱟᱢᱟ ᱢᱟᱝ ᱥᱚ ᱥᱚ ᱥᱮᱥ ᱠᱩᱞᱤ ᱛᱟ ᱛᱟᱝ ᱥᱚᱝᱜᱚ ᱥᱟᱱᱫᱤ ᱜᱮ ᱥᱩᱱᱟ ᱥᱚᱱᱟ ᱪᱤ ᱢᱟᱝ ᱥᱚᱨᱟ ᱛᱟ ᱜᱟᱨ ᱨᱤᱥᱤ ᱵᱟᱫ ᱱᱟ ᱥᱚ ᱱᱟ ᱜᱮ ᱥᱚᱢᱟᱨ ᱡᱟᱢ ᱵᱟᱜ ᱨᱤᱥᱤ ᱵᱟᱫ ᱢᱚ ᱛᱟᱱᱟ ᱡᱟᱠᱮ ᱥᱮ ᱠᱚ ᱛᱟᱢᱚ ᱟᱫᱟᱢ ᱚ ᱥᱚ ᱯᱚ ᱡᱟᱠᱮ ᱡᱤᱱ ᱛᱮ ᱡᱮᱠᱟ ᱯᱮ ᱫᱚᱱᱟ ᱭᱟ ᱪᱮᱫ 이마세 다루어지나 지금 드라마 속에 나는 바탕 곳이나요? 아 지금 나이가 소파다 소마 우리가 이제 틀는 나도 모시 지우지나 어찌 뭐지 그가 나빠라 이거리 나는 바지 가리로 지금 다른 곳 없고 뭐
9: 딩딩가
5: 만다 지금 소르크 쇼그나 쪽 맨치브 쇼그나 쪽 그래서 정부 좀 동구 쇼그나 쪽 아 다른 냉증 거 머리 잡아 당연히 더 링이 비지 더 들더 제도 그 붙었어요 아니 이제 힘이 되니 받고 그랬을 때 그래 제가 다 이렇게 비지라가요 돌리라가 당선 지금 노 기대 지금 경기다가 시주기도 뭐 아는 분이 저도 못 놓다고
9: 요요
5: 내가 나지 다라테 들어 들어 다라테 다들 들어 들어 소소마 다라테 현실 먼저 좀 보고 이제 받아 못 통고 그때요 지금 노래 소소나 지금 밴디를 처리 하나 다 고트 와서 지나 소소 지금 예스타금도 공부 좀 사서 다시 이제 그 다브리 에티 되더니 산이로 달랑 담이 니나나 지금 또 그 소나 리니가 그 배럴 라가는 거 소마 수지 단다 이스타금 보고 나버도 그 땡치 단다 산다나 이스타금 보고 그 진짜 가자된 그 좀 뭐라고 뭐
9: 제
5: 제시
9: 송이 다르필 에코니 갑톤데 인기나 근데 지 럭슬 장장 잠니 파르갈 달당이다 르그니 르잔진 땅 땅이 인기나 마마마 속고 소한데 타카 타소니 샤운드 그드 탐니 담목 살트데 토이오지 갑다이고가 되게나 다 마음바가 루어나니 지가 완디 미지 르그니 그 가속도 수 못했던데긴 조지레라 지금 조지르간라 다른리 야 크즈나 쇼코 양나 원드 사클인데 캡게 치치 지 어떤 고드즈나 쇼코 딩에트니 그런 그 단스스샤나
5: 알았어 다들 르그니인데 이제나 단대기 문금 자자자레 뭔가 가서 들어왔대 녀리녀리 그쪽다 럭세고 차나들 혼자 보티나다 이제 기분 나쁜 거 없어요. 그거 자기네 나는 내가 나타나 듣고 나고.
9: 응.
5: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데 친구 들으면 어떤 저 이제 도시는 다 썼습니다.
9: 알았어요.
5: 세워 그냥 세워지나 중지 세워지나 지지 잘못도 가진 더 수직 다 빛이 종교인데. 하나 마음과 동화 또 놓지 한 바가 나는데 다른 게 소고 지었잖아. 그 실을 다 담은 것도 쉽다. 길들이 전에 그랬나. 마음 왔다 민다 저 나지도 같이 싶으면 뭐 싫으나. 이게 다 내가 싶다. 클릭하는 방법 솔리트는 그런 거 클릭하기 때문에 그런 거.
9: 응.
5: 아, 당선도 세거나 지불은 이제 좀 정도 없다. 어저고 에이전트 지금 이거 저 기능이 틀는 키들게요.
9: 응.
5: 그래서 저는 당선도 이해하고 지금 저 특히잖아 렌티고 저절은 거 리니자는 말 없어서 나 특히 클릭할 때 링 아, 보조스나 치카 나 다선에서 가지고 놓고 민고 바스 바스는 이해 되나 나로 지코가 깊은 건 젠가도 보스거든요. 아니 그거다 뉴욕 그때 가본나 랑코 파스니스 부근인 치우고 뭐
9: 아제
5: 그 민쿠 수소마타 고부탄 치우고 뭐
9: 아제
5: 그때 렌바스 두고 뭐
9: 제
5: 그럼 공부 쇼다 생나다 리니크가 반대야 리니크가 리타 좀 아 우리 좀 테키가 내가 리로 리로 그치 좀 뭐가 나 봐서 저기 지기다 아 녀 아르민다 쳐다 아 지단 쳐 봐 아 저기 그냐 지신 주는 것들이 아 지단 무슨 아 대득시나 진짜 나다 리니고 아버지 님도 니가 레파타 버 못아
9: 응
5: 레파티다 진짜 비치다 카버도 아 로레즈 현실다 다른 거 그렇지 나만은 보나 주지 다시 진짜 치기나 님 좀 생각한다 예뻐 그 잘라거나 되리 리니 좀 생각한다 하다가 성을 알 지는 거 하나 아 처음 나서 받다 먹고 나한테 이렇게 되게 좀 맞다 아고 진짜 같이 군도 하나 리니고 샤다 만카 샤리다 좀 뭐
9: 제제
5: 아 다서 아트가 좋을 체스나 미르 글로리가 제일 좋으노 난 통서도 못 뛰나다 제치 최근 거 통제도 못 할게 시리즈 가다 이 쪽도 뭐가 카펠도 못 뛰지 못하고 뭐
9: 응
5: 시리즈 뛰나다 그 나리 니가 또 뭐 마후이도 나지 않나다 제시훈이 소다 때 가다 이게 오케
9: 지
5: 아 텐시 쇼다 텐시 좀 하는다 아 저도 지나 내가 하만 하마존 대주 저티 다베 리니 잡아 줘서 대주다나 더 다른 랜스 같이 자선 지역을 랜스 같은 나 지금 아 제 일단 생각이 되는 거는 그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슴이 마음하고 비슴이 없으리. 선방은 이제 나다로 다 남다 마스. 어떤 거 있는데 그 남기서 우리가 딱 손에 담아서 인기인 거다로 바이러스 담아 아니 아스파도 좀 말고. 다 당선 아니면 다 다양한 라든가 힘이 그 좋은 의지로 그 당선 다

0: Re. Je. Je.
1: Je. 등나다 간덕 고니 다 마음 바기 미지 이르니 그 가시고도 영 고니 갑다 이타 등나 다 간라 싫던 그 녀석 그 인터넷이나 미지 이르니 더 인기나 그 디름 대 돈다나 다 리식이라 더니 리르 페이지가 다니 고급 차시 요니나 다 더니 영 녀라키 그 샘크리 차 더무 그 년카 간덕 요니나 디카 군니 영 간덕 그 갑다 지기나
0: 어서 다 저다 인생 하나 쓸 바에 전한 거는 그 단위고 도포 처마가라 마디 카다이너 뭐 사실은 어떤 데서 어떤 데나 쓰고 다때 되지 아 내가 이 돈으로 뭐 그냥 각기 쓰시려나 어떤 게 무슨 돈을 말한 거 리카드 다시 한번 그런 거 리카드 사실 동가 전에 담으라 이거 아 담으 어떻게 보죠 아 똑같이 우리 담으라 쓰는 망고 아다 미다 쓰고 쓰시려나 너는 딱 고개는 요그 인사야 요그 그냥 인카라 요그 쓰주들이 아 대박 그 소금 아래 치기 돈도 그 대시트 그게요. 너무 이제 나 이산이 리릭스가 많이 오는 거지. 아니 돈 받다 제전다 텐트 리가 뭐 춘주 산에 또 보는다. 먼저 리릭스가 많이 오는 거 혹시 그런 말. 아. 아. 다통 거 되게 돈 놓고 가지고 네치즈로 그렇지 그 다통을 놓고 다후 찍는다. 그렇지 상다 세운 시간 너무 리릭스가 그럴까? 일단 나선 거 리닉 데레도 투나요 지금 리니서 마하션 지금 이나지는 리니가 정돈 다 리니가 정대 캠핑나 땅았다 그리 좀 하시나 따위가 아리나 저거 다치 제나이나 저거 뭐 리니가 마후에서 어떤 거나 티나노 오이가 요즘 그대로 오이 세트가 생겨 뭐 내가 다치 돈으로 나한테 오이 그 간 저 잘 간 오지 따로 뭐 그때 정대 있거든요
1: 지지
0: 리니가 정대 빨리 뭐 저거 그걸 주치는 이제 보고 다른 거 리니 정대 주더리 그냥 뭐 지금 어린인데 지금 그 저의 요하는 되지 손에 손에 같은 거 뭐?
1: 아지
0: 근데 저의 요하는 중대 어린이 중에 대실 중에 다당 선생 이제 나 다 쳐주고 봐 관제 주고 봐 어린이들 관제를 다 쳐 다 쳐다 비고 뭐? 자 다당에 저한 중에 저한 중대 글란스 중에 저한 중에 글란데요 아 저한 빌런 또 단지 그 비전에 아 너무 그릴 수 없어 그럼 이는 뭐 사실 어린이가 너는 남동 차네 다른 사람이 구사는 거지 아 제스던 그거 지금 저실라 소파 더 지금 총리가 그런 인코 인카요 그런 그 벤치고 그런 지금 세트리나 말에 갖졌던 되나 지금 챙겨 그 하여튼 주 소마 연구나 오늘 그 소마 세지 있는 거 뭐 아 에비니 미서시 반다 뭐 리드나 소 탈룩 달리르도 다시 소마시를 나다 지금 지금 깨끗 친구 다니 친구 친구 그런 말이야 지금 바람 발라서 바람 지발라 소파 또 보고 다니 친구 놓고 다른 게 전화도 전화 또 전화 전화 좀 뭐라고 뭐 아 저거 자초나 다가티 소나 지금 아 논노게 사마직 다사르니 비슈톤스 세리 다사 논노게 바스마가 아 자트스네 단지 그리니 그냥 조금 더 뭐라 마요 담호
1: 에지
0: 아솔리다 체라스만 더 뭐라 시비오 그 마세다로 논총과 소마 사마 아르니 에스테리데리 아 논노코즈 자마가즈 시르나 그냥낙지 도중에 보고 자르고 오잖아 도중에 보고 자르나 리니소 아 하나치 리니가 부산까지
1: 에지
0: 니 부산나 소바 리니가 부산만 조건을 설거 조건을 아르니가 나 자르고 사마 아득치 사치 인드나 저 조건을 내려서 삼아야 내려서 와야지
1: 제제
0: 이제 그냥 뭐 이제 나가

유럽 랑 남드 린젤 한츠기 체브제니 프자르 베테 유럽 랑 남드 진년더 외허 사크 젠저질랑 란징님스 비몽톡니 에일랑 머게르팅 츠퍼르 거듬 셰트 블럭터 셰퍼르 츠침 골레 프자르글 셰지레 에일랑 에슬랑 사르지 니송라 크크 츠모가 건동 콤보시기등 에일랑 그 니쿵 프셔퉁 리르 잔즈글 람리아 요비 마르나크치게 에슬랑 사르지 니송라 크크 츠모가 콘서트고비 사그니 머치 킹치기 거듬 망투능 비르줄레 འདྲེ ཅེ གོ གདམ ཤེཐབ ལ ཇེ ནར གོ གཅུག ཤེ པ དང མང ལ དང དཔལ འབྱོར ཅེ ཐོན ཁུང ཤེ པ དོན ཆུ ཤེ པ ཁ དང གོ དང འདྲེ ལ མར ན དག ཡོ རབ ལང ནམ དེ ཅེ ང ཁུང ཅེ པ ཁ དང གོ ཤེ པ སོང དེ ཡོ ལ ཉིན དར ཡོ རབ ལང ནམ དེ ཅེ ཤེམ རལ དང དེན ཅིག སེ ཅེ ཅེ ཐོར མ ཐིམ ཁལ སེ ཡི སེ ཕུ ལོ སེ ཅ ས ཁེ ནི ཤེ ཨ ནི ཁ དང དོན ཡོ རབ ལང ནམ དེ ཅེ ཁོང ཐོ

아메리케 동양 먹체 큰기 체브제니 페비니 스타르나 아메리케 마홍기 년터 아먼 초크니 레랑가 자크르 조스 요비 남들 자성 흘란 잡급시티 자성 띤 브레진니 파 냠브르피오세레 자크피니 스타르나 폴로 제트르 관리 자성 때 아메리케 거동 과르자 등글 요파등 갑투테르 아먼 초크 제제친 초콩니 레랑 쇼스 조브진 요라 아메리케 마홍가 과르자 등네 마프시 파리스레 랭킨 뜨거 젠지 남준 밥시 적성대 용비 탐정 남주시기 남주 적성 때는 펌닥 동펌시니 디엠 저진 네바냥 버시 오세레 아메리카 마흥가 중앙 먹지 큰 기셔지레 다브지비 칩 적성니 뉴스 아일랑가 저크름 초토근 점저 거동 시비 찬라 아메리카 마흥기 총돈 적성 없던 젠 저진 네바냥 버시 바등 적성 자등 소지 임저질 갑숙 잔집 지르세레

0: 디나 공령 체인 돈쯤바 체동 로마가 영 정말 토지가 신경 그 로마 난거 영 아직 디즈가 상아슬엔 주가 먼든다 신들이 디나 따그 라와두지 쳇땡 그 르카르 카톤 죽고 사세르 군우가 먹는 데 동조간다 영 영치르 체남바그 토지가 토니 디브즈가 상아슬롬비 먼든 신이긴 디나 참드니 영 죽부스 그 클마 카프르톤 요케 디나 치르 본디 그 카프르 닐렌스길 왜 죽부 쳇 디모 Aretina to the Zapasanga Gumuyang at Tatunga Kalim de Capron de Tachi Lama, letter chick among the Riva to Yula.
1: Oh, you.
0: Aretina Tigungalins and I. Aret Tigungalins and I am Godri Yule. Tinanga to Alenzo Canona, Lama, letter chick among the Chima to make a teaching, Tirungalins and Dina Godri.
1: Oh, yeah, quite.
0: Aretina Tangajima Galins and Nachi and Basga Gina Chuk.
1: Choco.
0: Yatupunan Batina, Tiranga, Lava, Dujit, Sirtinga, Karkatun, Jokasir Gunuga, among Lindy, Lekil, and Yemugutoni, Tata, the Chingam Nanga to the incident, the last engine and Goyopi, Gamba Nangut, Hitler, and Sankum Chickpea, Drahimundi Young, Dunzabat Hiron Domaga, Yang Shinigan.

야, 제딩게 년군족분남바. 디나 참드니 총미 더비글릉비 르득 졸으 세르군우고 동는데영 산신능조

야냥니비냠큰족부남바

야쪽

0: 신칠이 나 녀니가 토트리 원이가 정근 처럼 쇼 찌르 라미 송노스 거라 기사 하미 샤노 냥고
1: 영 상국 못하니 남국 르소스 그지 오죠 도머 섬본 그 시히리
0: 도머 라와 장구도 야라롬 따지는은 샤이 라와 장글 이카 시트근 좀 요리 디즈코도 마르 마르 마르 아이 라와 메모스르 디즈코 라와 장구 가푸토 마르지나 디즈코 사르 토 소안 데 코노토
1: 다라와 장구 라랍 땅름 바즈게 요카
0: 체콜 마치 롱출이나 하가 마르기 차르출이나 하가
1: 더저 끝마 우마즈가 가차 마르크 쳇서가
0: 어르디 허치 히노레노 다츠이 꽝고 블라르구에 쵸티나 녀츠코 블라프스니 고노레이
1: 다 글랍스니 이나라 예노이 온주누 챵터르무
0: 아리 어르기치부 아 르지 나흐신진 텅 르조브지나 아비인구 아나 요엄바 옴바이노 야카나 르마카 장구 춘데카이 덤니 녀흐치가라 아니케레 치타므니
1: 르뜨그젠다리 치그노마리
0: 아아 정이 알고 도도 아르죠 또게 카마뇽우리
1: 오 다초 아촉
0: 담아던데게 말았어 아정이나 아마뇽우인 줄 띵히마 우츠과코노도
1: 우츠과코노도 아츠이마차라
0: 츠과 삼부장구
1: 삼바장구라 처럼했겠네
0: 삼부 코르코르 카파 능능 쳔노도 야라노
1: 치니 그라콘 먹고고에
0: 제콜 제라 럭서 세케 다치 샬머고니 쵸샬 제라 럭서 세케 당신칠 사인고 럭서 마스르 제라 럭서 세케
1: 니 정모 정모 그라
0: 아 땅이 쵸 정모 샬 쵸 니 정모 단단다 워고 푸스탁 단다 서레지나 추리 춘데카 서레지나 냥아 덴들 세라 다 쳔들 마레 한들리 아 커가 한니 덴나 마르고 떤나라 마 쵸고테 제라
1: 양 럭서 지오 쵸르
0: 어랑은 잡동타 알글글 따다치 럭서직서 못탑글라
1: 대처만이네라
0: 디르가몽 상모르 또 소라통지나 땅압샷땅너고스야
1: 오땅 오마지 합땅너고
0: 담오던저가메 잘리흐잡인 조사즈그나 소추 사인드 사즈긍 나오니 마라스토 가포 미마오테 야르루
1: 오다 미마라스 근득근 지기 마라
0: 아 출로로니 라키 니마리 디라카 따통아 미마리 철게 쏘아돌라뇨
1: 따즈레
0: 야르가포 당시 추샤라마 무주즈글가 코리 쉐라용 마토라즈기 찌당 다탕다 추르가 샤이즈긴 초르지리 시트그 소슬이 땅 초코냥 아샴트그세 그제라 가포르가 야라랑
1: 가포 가탕즈가
0: 가포니 땅
1: 대체만이네
0: 어 쇼안데 너 쇼안데 또모 쇼아즈 까마요니 실린 초르코타 너 허송 너 허송 쿠르갱이 워카우신 노래 알아
1: 가포 체크지 하원이가 저리 꾸노서라
0: 담아던저게메 반다 낭메에 사즈그나 초 낭케깍 낭아즈깍 나오니 말아투
1: 다치 청마 청근지기지라
0: 당에 청마 거두기 살크적다
1: 영 청마 하니인 줄이
0: 다인 줄이 청마 주여 상집생 과라 적세문이 잔들
1: 샘을 듣고리
0: 아 샘청 대와 샘요나 나 크르모 샘 크르치오지 나르그 샘 업디치코다 샘칭 무아직 용성즈야
1: 담마와너죠
0: 당즈기자로 와주와그모 샘총 대화가 조야가 대화 보송라 샘총 대화가 멋천즈금 부탁다라
1: 다 모차지도 꾸메크
0: 달리스카라 까무즈메크 과치즈 송주터모
1: 제 치즈금 돈에히
0: 아 대화 우디땅 롱튼 카차 기흐뜨 마즈그 송탁
1: 더모 치즈 고라마뇨
0: 엄소라 소르트 사르툴초 엄사오 잠고 자르기리 엄소라 소르트 사르툴초 엄사오 잠고 자르기리 흥아루즈 끄릉아 또나라 시루 창미 지그지그 초월 니그지그 자르기리 되는 이흑지그라 마쿠다스
1: 고사요 자초
0: 다니다 니에라 제와 사우즈게 예 너 흥원칠 요니 롱탄즈 만 다통 와니 롱탄즈 그래 낭툰 샤나 샘충 대와 사자나 치추 대와 자르기리 예진르자 정말 찍다
1: 도머치가 하나 머치그노서
0: 로론치 까차 롱아캉샤 코킹아르긴 부아 롱아캉고 종이 샘총 대와용아라 다나양 로론치 롱아캉샤 코크스
1: 로론치 쳇그샤너레
0: 사르 추흑친 추흑자용 아마 니땅타 아빠 니땅타 하니르카 투흑뜨기 케르트가다 지트 마터크세크스
1: 오나다 쳇그 예고너레
0: 땡아 코파요너 케르트 머지그나 데트그지 냐마 카르마 기달리 대와니가 아롱구니 이트크브지크
1: 타와크 쳇그당주레
0: 타와크 니그숭머야
1: 아
0: 늙었어.
1: 오, 띵은 초코바트 코바리.
0: 아, 다르디니가 죽는 죽투니너 초카 마카 아니엔가스 아니엔투니너. 나즈노 토무 딱딱 나니 코르트.

0: 그만 샌드락 살비 톰 친다라
1: 톰 친다라
0: 야한자시된 비년 군족분한바 다양 디초크 흥그 데릉그 톰 친다라가 렌친데 스톤츠므드니 조고당타 냥군족분한비 디땅 남바컨테 렌친데라 자추르땅 티크르 긍능능노 르그슴 남득게 티긴지 치시바긴 데릉그 렌친데 Tsering Romaga, Zomjigle de Tang, Chejaka, Nelum de Dombakin, Letendi, Zomjingan Kerwa, Tsering Jahi Tang, Stakalwa, Stanjin Tsu, Stachu Stakalwa, Arantak Tsering Tang, Sonomarinchin Yin, Tanga Jimmer, Natsu Dieter Njele, Daddy Mo.
2: Natsu Sipi, Ristichetora,
3: Wapi Wayo, Hirkusan Kam,
2: Ripi Wayo, Zenju Yakarto.
3: Natsu Sipi, Yelichet, Joko, Joko, Joko,
2: Natsu Sipi, Gasset.

야, 년이비 죽고 총총초 실년문디 등영등조기 나총시비가 측그 찬충동우 조기 증결근하시겠다는데 알랑가 제스라 가신요노 디진드 실련조가노 행나 멍련조가노 행나 동는조조가노 그 죽고 총총상마가 셉던년거요라 리 대릉은 부자 김경영 제적 로카 등 참니 실러스가 년문이 제득

야 형님이 조금 총총서 고니 이제나지 조기 증질 그 걸음도 빌리다 등이 조금 총총 범모 돌마글랑 노가 실라 세르고 응에고세 고노데 년당즈가 그리다나 조금 총총성 막은 이월더 다 쳇더시발라 카텔로노가 실라린주 한치니 어른가 파사 파이그 터모마이미여다 단지나 알아등 알아영 대한치니 동는라 속과 단도 목시가 망아요 그리 능기스 랭게 챔나 다 알아링 히니 알아흑링 히니 더모가 파마 능기스 아카니 더모요나 그쪽가 감니 됐더니 다 그쪽어 롱우나요노 응글음나요노가 어린인데 참아 예고스급 정주 다다시 가친지 파마등 아카니 참아가영 가츠라 오브자테 만점아 초랑니 그 희노더 어른거 어떤 뭐모 어른거 차오 차모가 질라신 주주 아주 인간영을이라 그리 떠나지 슈닝지나 조구총총 판소 졸마글랑 노그 시라 조르세고노 니치니엔 유일 그리 조르지등나 다 조구총총 망아지기 희질 능기스 파일럭 다 서툰 차안다차 디한치니나 파일 역사 디한치니 파일 고록차 다능 기스 갈릉중더 시 다싱의 지오노가 닌다니 다토코 총총 망아즈크 바처르 하중 랭히니 하중 실히니 더 모양 시가 망거리 리트나 보우타르지만 손지나요 시가 동아가니 나 종거 초닌지나 시가랑니라 심글스 띠르느즈 요노 단지나 기스르 겨우 충디 영나 조르임비 갑거 담지자 능기스 크기 다 샤능 펀슴 두누가 담질 아 다타르지 양주이 누가 담질 안다 참아인지는 옛날 시그 심글 팀니 아 예응 초니 두무가 담지틀라 티 한친인지나영 마우 와르그 찌퉁 아 다스이와타 초잉고 요노 능기스 총티고 와우 보다 참모스그리 지타나 단 정치케라 통전 영나 통결 너가 담질한 옛날 시그 년지 요니 아 다른 거 총즈기나 아마 그 칼은 측측이고 아마 그 칼은 측측 마이나 지금이 처음부터 쇼당스 능기스 정 튀긴지나 한바 메르시가 그게 다치적 담이 아 랑커스톨라치크베 갑스 다 라우르니 그게 뜨그모마와 하우마와 도모르기 차송이 다른 거 아마테노가 도모가 알라영식만가 니녀나 지금이 소소그니와요니 니니 그게 가차가 졌을다니 Sunni, Shaigan Jointang, Gunayang, Tamni, Tamuga Chachinzong, Tichenga, Pamag Tuna, Dishoko Jung Shilhina at Muyona, Yangaranga Wachachik Shil, Tichoka in Jina Jungla Takachu Lingazana, Dangina, Shikun Nichuka, Tabsga Gazgirla, Ri, Tanachi, Manga Nunununu, Damailand Gatanga, Jura Segunoga, Shila Nemundinia Natanga, Tanachung Shipi, Gatsika, Tanchung Niwa, Tipa Gatchikan Asijuil. Bye.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하게 지게레
1: 새롱 담으시 얼굴도나 마루에 놈을까 얼굴을 세속게 낸다 있느리
2: 얼굴을 차치 아니서도 얼굴은 차치인 조그렸음
0: 야 따돌지 주소네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새롱 담으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소나 소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드글음 서송실 우덴적 기샤 샘서종
3: 어종스타회 아피 흑진노르인
4: 흑흡샤빠 버위 잔차인
5: 네 예가 원인 간차인
3: 종보 청청터

0: 마 턴당스 캬마 용노지기니 알고 치그자갸뜨니 야다 마즈쇼 돌리다 치카와 어이오르지 치비가 모토 갸프슈그니 총탄 치가 샤모 마루튼 쯩찌 이노 샤모 마루라 치가 나므르기 쳔즈기노 쳔그 히숭이 카마테니 퍼트브치가 차르금그 토와 파르당스야 다니다 응아르지크 샤모 마루가 가모시죠 야 총알나 야라 총악구야 난 드나다요 칭아 남이 나란 진탐나 말을 더 지리 다 가모 언제나 보상스 허요르지 치위에 가모 등스기 잡등 다 차르근근드니 가이쿠르 잡크 고용크르제이 디노 샤모 마루그라 떠라 띠르띠리 지게즈망구라 머기띠에 따주망송인 고이코리 흐뜨그시 차르근구땅니 통화송송스기야 다니다 가요르지 치위에 가모그 하하 다 초송나 마라 쳐스기르 더 지리 아지압크 아마루즈노 능압디 카르르레즈 담땡이 커리 다버송스기야 다 가모시라송이 카르치지그지라 오요르지 치위에 가모 아가츠근아 요그노 라버니 다 체주망송이 야 안다니 마즈크 쇼땅아 요운도리 다니 마즈크 시노 가모 지에즈망구라 아니라 코송스기야 다 샤모 마루그 쳐스기코니나 갑디다 샤모 마루그 크마티인지나 차우그즈토리 시라톤다스 다니다 샤모 마루그 크미나가 도르그즈가 근 근아즈기 디팅이 크마티카 시라담팅이 다니다 샤모 마루 아랑게 쳔마 우송즈야 다니다 아요르지 치노가 가모테 가니리 산노지니 당즈게 야 데랑다 르용도 꾸치기 샤 야 담르나가 시르코라 쳔만조 너츠하즈가 셴부 셴부즈쿠아 아르직 차파즈다 통고게 돌리 아르가이 아갸프쿠오 야와카르팅이 흐시르코리 쳔마브송즈게 시라 쳔마토누즈니다 흐승아그능아 쳔그즈쿠팅이 야 다샤무 먼저와즈 주고근 돌리 아갸프크 카흐승능아코리 마라블릭팅노 다 야크능나 요노다 샤무크니치 샤무그능아즈그노고 어도독득득르라 다 크마그 카흐승능 아코리달리 마라 쇼탕노 다 크마그능 나 요노고 어도독다 참마 쳐그끄능 아랑아 쳇터르 야송스기야 다 쳐그도 쿠마도고 시에추이 아가무그 무라 아디르무가 상아추이 어요르지 치에 가무그 나스크마와 응불이리 시에 디송스기야 아레토코 총총초 대랑기나 포자르김 기치죠 잠릉게 시중 쯧진 원 헨저미 후인 쯧고초크 어요르지치 가무라 샤무 마루 세군운데 치초 셰땅다 저거 총총상마 콩쿠라도요나 파마등 산데 회컹거나 소라 잠릉게 시중 쯧진 마 마즈인제나 되게 원저시요카 능기스 포자르김 기세군운데 인제나 잠릉게 시중 쯧진 원 헨저미 후인 쯧지 회차 마 마즈 다시가 스타지 요니 년지 요니 얘기라 르무니가 송저시오니 담은 잠릉가 리둥 뜨친 망아지 숙치가 디오니 담우가 후인 숙지레 아 파마 탐치게영 아랑가 칼리체피 워튼다 지 삼나 아 능어 기스 시뉴르 컨소소 상마긴지나영 저거 총총 상마 더스타윈 잠릉가 시둥 뜨친 망아지 스타르고 이끈주 디쇼컨지나 회일고 이주고 곰시 고즈긴지나 총디니 제성이고나 너등 더스타위 리둥 뜨친 망아지긴지나 스타긴주군데 다시 같이 능근강친데 난지나영 그렇게 호수가 탈름이 고즈그라 야 냐니비 뚜꾸 총총소 아치 디슬 담젠 란디 같은가 아친 거 초목시 누가 나탐 아우든 스케마시 고노운 데냐나 땅아 나총시비 가츠크 찬총은이와 아리비 스카르콩가나 시나 쳔모제
1: 양자샤 세비 나총시 종남바 치츠 데모이나 나 데랑양 초치 나르젠데 라든 추친잠나 나 지금 소소나 장조냐 천의 워크라 롱친지 나총 시피르가스지 레츤데 냐니 다저삼거 이나라 아칭그런 소모거 디인 니친즈가 쪽부 청청소 담기락 사바즈 급실 마트다 데나 데랑게 고르금드트난데가다가 니 나총 시조 용라 원우든 하르근마세니 담길즈가 얌친 얌친 즈실 나총 시조 남가 니체 마용아 선능 마르체 돌랑고니 얼마마르고 아르가 종종가 고니 흐신이 온 거.

0: 안나즈가 사차즈가나 원우마와 아니요즈 크르스가 김치즈가 냥아 켈루세니 끈마 끈나가 다시가 한바잔즈 요즈 다니 원우승가 아마가 냥아 간접세스 우어가 냥아 끈나가세스 우어끈간데 원우르가 다니시 시바 안나므르가 잔이 야름다 무스긴스 아니엔츠가 근가가 근마 켈로 존난도리 켈로 커성아 존나비 근가가 근마 켈로 샤라 층거 넬른즈가 만저와즈 이당스 다니 즈게즈 고리 근가 성거 사캉가 능니 상상상 상지가 자즈가 차체메너즈 지게용스 다니 근마 간접거
1: 어로 긴가 저거서 공론 간나 성자지 조금 늦어지거든.
0: 아시지노? 근가가. 아, 성사철로. 따따. 나 아마가 하르고모 얼간나가. 헤. 닌정아 송이 동치 씨네 그거 얼마나서 거슬거든. 따지스. 정만 거라. 근마다요. 하른가 열한 조조이스. 다니 근가가. 동치 메나라 용골달이 동치즈가 크르마즈 캐리용이 스킨마 켈로시니 람지기즈 디스탑그 스킨마 켈로영아 한바 츠그다시기 시가 뜨그마 탐다스가 로송스 셈즈가 하르궁 모단죠 나고 바스기옥 다 사미 사르미 차라 스킨마 켈로 원우 마마니기 켜마 东西是个个松死的但你我这个跟个个啦是跟马切路让汉巴冷过那个南京的这个这个跟个松可是个撒坑个还敢能你可怜的这个阿妈跟着吧样可多米子管个这个等你是年过就过不着的这个这个跟个里是跟马切路可是个撒坑能安子同等死 다니 끝마 체로건 고마한 고송에 사캉난 거 하르캄가 가인 거 집시노 하르캄카 시니 차라 워근가가 로르자가 끝마 체로건 놓고 담보스급 송에 업송 측거
1: 그저르제비 아마 아마 조쇼라 끝마 턴다베 아마 저레막 도미 체라 쇼라 니 끝마 송다가 어렘 저레마 체라 쇼
0: 더즈노 아마 근접 거양 아도미 체리 아레마 사캉는 거 아르감 요소 용이 지티노 커스가 용큰 거긴 마다다 데른 용이 청준자 잠준 샴준이 누구 켜노 이노 희송스 다니 아마 건드브라 워킨 가니기 긴 마치로 토과즈거 돈부지 찌당이 워킨 가거 긴 마치로 덥지스 아로 카팅인 지긴 단로 Чу семната чирчигмэни мекара тарумраш кизги зага тефтиге арынгалака тукьевдами армашу саузы авжигна мандуна нгамаванига чыңмошул читар кофкинуг тунчи еке кыңсыга авжиги жыгыо тазину кен мачалуян атаги
1: ни тарко кикину тунчи еке чекостыгымна ордунузга ча Чезгону ти арцани сазыкви тэнгэ нэнэнгэ ауэрэ ишгэйо.
0: Да, зэсэх. Дани, ама гэнжэбжа, вачгэ гэнгэ нэгэ, шгэнма чэлуугэ дунцэ цэнгма, авлэнгэ чэгэ джэ вэсэнсэх. Дани, мава нэгэ джэ, джэ, намян лэнгэ нэш габзэгэ. Мава нэгэ ардэва зэгэ нэнгэ тэвэнтэнсэх. Ардэва дани, кэрнэгэ рама зонкэнзэгэ аргэ, вэ гэнгэгэ, 동지 없지 하시니 알아마치 니스 더니 양어 근가가 고리즈가 와라 동지 찌그찌그 땅에 알아마 사그 저땅에 싫어 알아마다 종고 송스 그까부터 알아마 뇽큰즈가 뜨즈가 알아마 뇽큰디 알아마데 동지 니게 하들 집샤노 워근가 카르부 카니랑카이 시에르부 흐땅니랑카이 흐 너라미 가능니 동지 찌그탐노 Читарон тунци нигязгшине. Хуйсын намар. Тамозычка карира сисен намар.

야녕이비 뚜꾸총총초 아 따나 다타시 저거 산지능진반 덴지나 나총시비가 책근지티 참바 리비 가르콘인 데랑 옛날 리비 가르콘 거스컬음도 졸란디가다가 지조 시스템즈게 유과즈 제로이 주일 아 시스템은 랭킹그 좀바부 그냥아 체랑 초식 아 워중 종르 종 톰정 땅비 로르메 제핀 전자 나와가 호마즈그 아 레데랑 시스템 디카싱아 가영클리 체체라 다식 대나가 진념 흑지가 아 단이나 시스템의 제 로즈일 스티땅 타이비 방통의 미도자바 등자와디는 시간 잠라 흡반도 간근지미 가영클리땅 체체라리 다스티차르 글란체 성데 라리오비 참정 하정 뇽뇽인 롱위 년습라 므시르시시나 아랄리 통화 헨터스콘 응을창라 아랄리 집접석 요발이 멍체와 중디니 세와 등 응가시그네 더청어 진지 줄와인 다루잉 어군스르지 응을창라 라마 몽우시줄 디뜨거 초때 흡암두 등 아라카수 원칠 통마뇽와 멍 아겜츠는 응애청가 라리뜨 가르느근 디마암 늑증임바땅 군스르지 주아뜨는 가양크르르뜨당 자버 반두카루 진 하뜨임비 띠와 잠지 자히 가양측제 냠흥원 하랄리네 파완주글라 크왕주 응애청가 타니샤나 달리다 니와니 달라트카와뜨

알기 녀흐르 허송 니 파일라 존입시안나 루리에다 등우니 선바등 다 나파니 제피와르나 하라리 제뉴튼 로비 딩인식터 케욘 하르젬츠나 다와 나와니 제피와르 아야스타 겜버코 기피 쳔츠 몽우시 겐츠르니 아야스르타 보아등 쳔츠 파이처 쳔리 쳔제요비 쳔듬다기 쳔르풍 코르니 라웅란 잡두 조아시 파진 리즈메피 고르크브탕타니 하라리 긍서르 디티 흐자스르 짬타 먼지 과등 그디엠니르 쳔싱 바요르제 가무팅 자비 흐쳔크 응오느그득득이 쳔 하라리 가르나틱 짬시 니지튼 셈이 예테 장송 르다 땅보니 흐슴비와르 하라리 뜨 조사니 롱케테 니포르셴 Demon Strata, Lira Rin Zilion Shang, Liri Gora Torni, Harali Tala Hemi Tachinzo Nanang Tamusila, Demon Gi Gora Torni, Linisal Shopra Rali Namagur Torti, Lichika Tatan Jamaso, Lira Gansar Torni Lichika Tachin Garsung Chamit the Jerby, Nis Himsang, Shilmahibi Dingle Shichi. Tehter Jemungi Ralik Sapi Tanka Nyung Yungshi Kalayan. Gonsir Ki Rama Titrachang Jemungi Dutta Majipi Utni Natsangla Jua Yingi. Yung Ralik Lala Tertangor Gabi Kayang Talhuni Hawatang Lala Si Naim Chi Hawasu Jaskin Hajangmang. Dona Lundanger Ralik Jinung Tanjuvi Nansan Hajangon Silian. Haralin and Duki Twentak Su in Serva Demo. Nar Tanur Lisimchi Kanwe Ralunkinte, Tata Tan.

유럽 랑 남들 린젤 한츠기 쳄제니 협자로 베데 유럽 랑 남지 진년들 외허 사크 점저질 랑은 란징님 세피 망토니 에일랑 거머게르탕 초퍼르 거듬 셰트 블럭터 셰퍼는 초침 골 저그룹 립셰지레 에일랑 에슬랑 사르지 녜송라 크끔 초먹가 권동 홈보 시등 에일랑 거 니쿵 셰르퉁 리릭 잔즈 람리아 요비 마르나크치게 에슬랑 사르지 녜송라 크끔 초먹 콘서트 토비 사그니 먹치 킹치기 거듬 망토는 없지게줄레 제이치 거듬 셰트블라 제너 거듬 셰바탕 마르글탕 환주치 통콩샹반 돈초 셰바 단고등 늘 마르나타가 여러분랑 남듯이 응아 쿵제바 단고 셰바 송디요레 년더 여러분랑 남듯이 심질등 벤직 서치점 토름 팀 칼라시 세플로시 자사 케니시아니 단도네 여러분랑 남듯이 콘톡 자크브다기 년더 토머 르즈라랑 간 진임세피 망토니 에일랑 거머게등 초퍼 거듬 셰트블락터 시요세레

러시아 선전적 산지 종이 페스커프이 집전님 셔지레 러시아 시위 권이 우크라이나 정나톤 특출 셰퍼 흥알진의 권지체 남지르 종 요정 우크라이나 쇼치 탑자 지스동기 페름더른 권정 셰빈 요스레 페스커프이 집전님께 산지르 조펀 총디 땅 공가 남지르 대답 바리레 엔지 땅 파렌스 제르먼지 제콥슨 진고 틀비 치브드닌 런던니 우크라이나 선전 즈덴 스지 땅 짐도 시티 냠지르 사족 비비니 슬랑크 페스커프 입셔지레 엔지 땅 파렌스 Germany Jacobson Jing Gotel Bee, Shuk Chini Shabdig Lamatan, Shuk Jan Shini, Wukalan La Rushini, Nambasarin, Twenty Twenty Shiti, Tam to Mumta the Paper, Rosham Shipping Yule. Daily Yorub Langer Jacob Jay, Mugnimi Nan Hintang, Dundangoma, the Mumbran to Yusere. Engi Tang Farence, Germany Jacobson Jing Gotel Bee, Sea of Dinin, London Ni Zilensitan, Timu Shiti, Niamdil Sadu Pele. Wukalan Tang Ursi Tiger Timula, Japship Shipit Satan Batang, Shorter Ursatan Wukalan Chin Chichun Samjo Batang, a Jim Titch Timula Mubisha, Nasuk Tani, Yorulantang, Amir Kibar, and Tanjur Samushegipa, Namshil Shi.

아메리케 동양 먹체 컹기 치브제니 페비니 스타르나 아메리케 마홍기 년터 아먼 초크니 레랑가 자크르 조시 요비 남들 자상 흘란 잡급시티 자상 딘 브레진 니파 냠브피오세레 나타피니 스타르나 폴로 제트르 갈비 자상테 아메리케 거동 과르자 당글 요파당 카프투테르 아먼 초크 제제친 초콩니 레랑 쇼크 서브진 요라 아메리케 마홍가 과르자 당네 마프시 파레세레 랭킨 뜨그잔지 남준 밥시 자상데 용비 탐정 남프시키 남들 자상테르 펌닥동 펌시니 Tiyam Rajin Nipa Nyambarv Shiyo Sire. Amirke Mahunga Chonyang Makhchik Khangib Shajire. Dabjavi Tsiib Chaksam Nyan Yuzung, Ayalanga Chakirin Chotukhan Jamjad Gagdom Shibi Chanla, Amirke Mahungi Chontun Chakzang Vdanchim Rajin Nipa Nyambarv Shibatang, Chakzang Vjatang Sobjayim Rajil Kaab

레바논 진 초르튼 보던 거 제컴 천통 강기 치브제니 르파타르나 레스라 진년들 레바논 로브슈크지 사클 망으로 와르는 잡구시티 뇽터 영마 제든 제름데 코르와던 멍멍프로 미포유세레 레바논 진 초르튼 보이프탄도네 레스라 제 마쿤기 닌티 쇼프르 나비티 사클지 지후 타종들 라와는 잡구시티 머브든 신름데 코르와던 머브제라 미포고 레스라 제 마쿤기 다룽 테르 종치 제제정 마루 초피 데그니 년드 사클다 와는 잡구시티 머르가 신름데 코르와던 머브제라 미포고 디능 제정 마루 초피 며춤 만나브젠디 요세레 레바논 제컴 전통관계 접하다나 레스라 제 마쿤기 닌트르 시든 사크지 할리예 부종드 더와는 잡구시티 머치 신름데 코르 티아르니 블랑쿠르 실람급이 와는 잡굴리 머브제 신름데 코르세레 레바논 제 전주 당기 체브제니 사르크베티 랑게 적치 만니 레바논 토슈그제 벤트 두벨리 사크지 벤트 야홍 종드 슈그제 레스라 제 마쿤 동 랑쿠르라 메힌 프린딘 잡구시 퍼마슬 머물럭 남트 식당니 보푸 팅 카르동 년드브제 레스라 제 마쿤 금 천통 랑쿠르 식란 잡구시세레

저정도 다튼가 조진되는지나 지금 정도나 높았던 게 능히 세군데 지금 시시나 다 동하면 뭐 진짜 그게 니든 자튼가 돈슨 니자라든지 돈등은 하나 치지 원하는데 딱 그딴 디켈 저 샤톨라더니 제쿨리

0: 아망 춘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 데모 아망제 로탄 아르바디 돌비 거리 센서
1: 가망제 판으로 왕들도 데비 가와 조바 톰친들인 지진터 잡이 스피인 차르크 톰친더라 中国那把共产党在从那江中国年轻坑等中共在扩中了等，从那江中国年轻坑沃克了龙城等安都年轻，从那沃克扎了江中国年轻坑，在扩中二个内里斯里也扩江中国年轻去，在扩中二个内康熙进干这部些比，十八个不同的我接单会担心战的各不阿比，可接上班的两个罗娘子呢，但那下面那把做个，那么他弄做个，你那么啥的弄个，阿忙了。 공부 생활 고지 요시 벌써 산 곳이

0: で、セディングさんが来て、なんかレンチンディナが国際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上の 타블럼 강강즈 갑팅곡 영나 영나 쇼 강타즈니 딩이 탈람바 바라 샬라이곡 나소소니 테니지 되는 글랜슨 디는 암 초노브 소르고르랑 중클 템친 중 토름 솜정 그 길기나 남수 이근다 단식근에 연다가 되는 글랜슨 나니 길기나 잔저리 이는 주 길기나 잔데 고노고 고름 그 토니 영 참덕남 바인난다 석부드 주 다시 바 총총 인디니 종어다 등이 샤이 그 다카 차가 망제 난다 더니 람진 나소니 오늘 호마 그 회글 고초는데 치기 계산 이군 나 소소니 다니 참덕남 바돈 손이나라 다지 그 냠죽라 돈능즈가 요과리에 준다 하정 그 같이 버려라 야디나 갑통된 전통하게 되는 그 단시 근은 손우 소리고리랑 중클 템친 종 토름 솜정 그 길긴 남수 이건데 카프글란난 제바 톡신이 지 길긴 카프들레나 되는 거랑 지금 고쯤 야 길긴 남수 이거 저 데모이나
1: 데모인
0: 나 데모이 길긴 토므르 길긴 그 다시 아와란데 그 대선 그 전에 그 출연 선다 그 잔저 당던 이 대랑에서 타통 그 글름디 페노 향탁 바니 과든 지신인 그메그 다니 길긴디 다 대랑 글렌 선디는 걸 거르기 자오는 거 랑진 인지나 그 주다 로마 그 회글록 조는 계승 시 고지 랑진다 타우즈 고브기 여모 대단아 저 그거 다 소마 그거 가슈크 계승이 주 섭드기 주 다 회글로그라 양나 소중디 다 조는 요는 그 당존데 손이나 하정 것과 챔버런 디쇼인데 길게난자 더니 챔

0: 南站的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所
1: 저도 파츠를 다 판이 통고 주스긴 가서 그지라 그거도 같이 다 워크메 다 원치고 주머럭더가 오츠머 언장 다르다가 머름다 나부터 오츠로브라 손우 근데 니리다 아치르다 원치고 랑게 리치나 제일로 치는 원치고 아마 좋은 저지다 마늘을 대추나나 냠냠도 요너르트라 아치라 또 추때 이다 원치고 때는 손 카이르메 자이고 삼로고 근데 법중고 근데 카이치가라메노 잠즈 또 잠수 때 지금 이민 가서 서부터 대통 다운 손이나 다 대통 좋은 정보 그만 다 내셔 이언을 때나다 그거 마치다나 된다 이렇게 좀 이민 쓰지 또 먹은 더 희우고 그 언장 마치다나 다 떨어져서 좀 이런 것이 하지 서부터 아파가 갑다 망하에 고스지 다 아파가 또 그 공원이 카르테다 호티 카탈리다리 지가 나타나다 고찬 돈지 또 먹고 그러시잖아 망하요 그모
0: 들었다
1: 아 저거 나다 또 거라 또 나에 그메 가서 티싱다 미티나 아초 다 랑그라 침부하고 마타 다 럽터머 지마르케요나 아치더니 링고존테 다 어초라라 좀 되는 게 있는데 다르기와시 인카드레즈노 드니린다 그런 것은 그래야
0: 되는
1: 것 때문에 알아 연구 연구다 다시 아 시동론에네 다 미스 의지를 지역 니마레레레 그다 출시를 리다 세마르 니마레레레 그다 페지송 던졌고 뭐 다 들어서 또 건적이나 세지 그거 다 회차 아르기 그 바이크션수세는 또 모욕이야 다 그다 한이지 그 만태소리 거기 거자 또 장부다 다치세 거거든요. 사실도 혼조지나 아다와치 네 다와 니거라 그렇게 치만 타기니가 깜통동 거다 혼조지나 그건 되게는 시지는데 그렇게 까스 없어요. 그거 다 소마요리도 또 사실이 아니고 머리까지
0: 이거
1: 우주부터 인간한 숨을 거 그렇게 리미트라 종하면 머리지나 다 다다 참가무즈가 터나다 이거 안다 그게 가독강 장고 좋아요. 그들아 다치 이름이 깡다 이그나다 사이티 스토어에서 뭐 도모고 그다 소마 요고 뭐다 아치 뜻상 아들다 그게 당대고 아름바름바름바름 바시니 다 지그지 용지다 토마근 거 좀 사진 가지.
0: 더니
1: 야라 용다 사이로 치 능이다 삼시 그들아 다 가차세리 아르자만 렌주 시리타다 다들아 다 그거 뭐가 회차티가 메나라 다 너무 있고 뭐
0: 그러다
1: 지나다 다 어쩌고 가서 다른 가는 것들은 같이 맞추고 할까 뭐지 감독이 어쩌고 한국가 소마
0: 응응
1: 아니 안나라 그게 또 뭐 저렇다 너 차이가 맞는 거지 그러나 하나다 제마더라 너 차이가 말은 뭐지 아유에 넣었을 거 뭐다 아니한테 또 사실 찍찍라 힌디아지다 되나 어쩌고 그 때때라 또 너무 맛있더라 딱 맨바라 맨근다 너무 뛰나 어때 옛날에지 그거 가다 치르게 쩌는다 아디마 뇽득 세코너스 그모
0: 같다다 여리
1: 아디마 뇽득 세너스 다 치르스너스다 왓큰 수치 티스 당즈너스 다 어추그라 다 카토테다 나포르타 나리 나시즈 티초 아가 토모스 가다 사지 힌데와야 다 아즈가 히라 만드너르 가가 자이 아즈 장게 히먼다 다 파리다 그거 그니다 허리세 고나나 치르스키난 루이다 모테 그모 타마게 자이 다미즈 고노다 따라즈 파라 마탐크라 다다울 그자이 머듬가지 데나타트 다치즈간 바꾸나 토카이스다 제마인지나라 제마토 나르소이가 만나다 그게 와트와나 스고나 으트마라 조마타와세 고나라 와트와나 자리다 쳐즈나 그게 참치송그라 그게 제마타라 도모 우즈 르차 헨즈카다 우즈 다마 난토니나 뜨기나 저다 세이도 고 요리니타 그게 젠데인 저르토 도고고 다 도모잠도 마리에 그렇게 니스텐데 돈돈은 마르토 그거 강어 탐치 다른 성글럭 차이가면 누 저비하면 누 도모가 나바즈나고 디나다 강어터가 소마소마 쭉쭉쭉쭉 경고니 데 탕글라케 치그라 니니다 치스가 쏘는 거거든 강어가 돌아왔다 강관저 있을 거가
0: 강어가
1: 돌아 그 소소트 가지고 시스토들이 삼게다 어 젠손이나 다왔던 너무 요즘은 거 리그 회차 리트 보는데 도모 그렇게 빠진 게 하락고가 달리다 데락고가 다리 그렇게 정확히만 언장 그렇게 하락샤 마냥 이제 아 녹아 있나 죽고 그거 아 가는 그 쫓을내네 단데 참아 인기 럭치는 거게 뒤쟁거다 홍어고 노는데도 듣고도 어찌 다 이런 돈으로 맡네 한다 다치리 말이 막아이 그거는 특히 와는 거는 총리니디다 더 하마가 참아 인기 돈 나시기 야라용 다 어거지 그래 뒤쟁거다 홍어고 돌았던 럭치기 뜨겠다 가용다 사이나 돈나다 너무 귀찮대요 다 아디아마가 다치 거자 못한 핸드라지 다고 누구 number kampa chung chung se gunen dirba da uchur ke ke xiao fang zi sin zo de ya de kon san jina ta ni rang rang ge xiaji tu mu de ton ma ta lo ton ma yang a chi ge xiaji na su nu gun de na zi jam na se gu dira kirgen san jina ho cha de si to ayo ko mo ta chi ge zin de mo na ho cha ge ma zi me ke ge ma zi me ra mu tu no ta si ter sun zi gen ra se ku ta de to ra mu ta zi ti na ra ya uzu uzu ko alin jo ni sai sai ki tena ko alin jo ni se gona da tamu go ta uzu ko no ni tena la mi sa long go che ta uzu ni o ko ram no ta sum kan ki tena kurdu kurdu ka to ta go ji go ko la de jin tham ni tamu go che chang go yo ka tamu go kurdu ta re ta ka ta ni ra ma go hin ma ta chi je tham ko ya ma ni ga ta ro cho ta ran da ge char tin go ko mu ta ran ge ta ju ta ta ha ma se ku no to ha ma chi ni ni li та янгчир аран ге тани алык чыкынуу көрүмдүрмү та көбүнгүн го тамтан эсе барыла тиермей та хоча опазын мактуу ичти та сөзүн казыр та тани да кыда кыта манжана жогури а лочона жогури та оч кыла та кыта нахтым жакку кыта тамагы оч кысы динги ноне нахтым жакку ноту да ямсын деген казыр го мети а нахтым ратта сяли тани кетра та сяли динчо таман сынгина аңчи ka khra tum te ta nyang ge jigtam ta te ge sta yi de ko mo sta yi go de ta na sha ji ge ka cha ta do ko te a ma ta bu du no ju si pan ka zre
2: ya ri de ge ri de ko tin che ko ne ge ge ge chu ta che ge ngon che ta da na ge chu ta war ge ha ma yi nan da sha yi nan da sha yi ge ta de re wa chen bu zong yo ne zhe ge lo su ge jan ran ro ko sha yi di ma wa zhe ge hu ya cha ta go nu lo chan ju go nu de tam chi ge ge ge nang dun dan ru de to yang na sha yi ge ta ri wa chen bu zong ne zong yo na ra ge ha ma zong chong ji na yang na chem de zong chong ji na ra ri wa chen bu zong de ma chok ta ge ge ko na sha go nu de jin ta rang rang ge rang tang ni zhe ge nyam chog ra to nang ding yi ten de khi ji ge jun de chong ji na 하정 같이 럭퍼트 그 파마존 손진나라 이런 딱구나 갑대고는 되는데 도물 다시 인된 손진나 하마라 영나 레몬도 빌다던 직진디 상인데 도물 또 쇼고니 영나 소종고니 근데 뭐들 디진가 하마존 손견디 쇼니 저 이런 딱구나 샤코노 아 소소응이 틀라냠 죽라도 하는 게 좀 하정 같이 부레스세고 디안치니다 영결기는 지존의 주다 샤인도 지근나 소니 야라 그거 로잔딘 주렌 양나 소순든 양주 다티츠 양나 로난데 토나 다 로마가 다 회찰고주 양나 회글로군데 지게 흩어요주 근데 인진나 단디 흩어는데 지기 계산이구나다 다른 거다 로마가니 회글고초는 제고 제성세고디 달랑제나는 다리 되더나 다 로마가 회글고초는데 지기 계산이고 나중에 타는 양결긴 그 갑다즈가 통통리 메일라
1: 아야 원래 다다시기는 바티 라마지시기야라 용구용구 다지고 섬지히토니 토타서 프로토치가 만정 번정 근데 터니니리다 어 소다 파마 토자 tadiga singde yo komo ta lochnyon de chutina yo tu ka ka zgir mo de de ramando ga thonrong ge homan do ta uzgan thonina si pama tong ta girgni ga si ten go mo sing ta lopcha ge thona ta chimsang ge lopso ge nani hama ge mai mo hiro ta chu ma chi hi de ta sha ne yo na cha ma zo zonjina ta ndo sa san zonjina ma chun do khni tar wa ra hama ma chi hi ge ta cha ji ge li cha ta mo hi thapar to lo mi ara chim phat pama ndo thon ndo thon ndo ta mo hi ge ta chu zu se ko ne ro mo hi ge di san jo ge ndo ge mo hi ge kho cha ta ge ndo ge mo hi ta ge ndo ge chu ge ne mo hi ta ge ta sa si ge mang ge mo
2: tar tar
1: te na ma re te ra hama ge on cha mo hi ro ra ma tha ra ta chi le se ge ochi mon chi ke te ge ra la na mon chi ochi ro chi su chi ko ko nde ochi ga pu ga si ge cha de cha ji chi mo ge mo
2: yari
1: ndo ko se ge ta ma tha ra ochi ge ge ge se ge ji tin de min ze ni chu ko ge si sha adom se tar ka tam bu ge ji go ge ya
2: ding
1: ge chi ta ga se ke ge ta shong ge sa ji khar da ma yi se ko na la sa ji de ji ma yi rang ge sen tam de ni ta chi hin ma ru se ko nu to mu ge ka ta ok sa ji chang ma se la ti ge da tang ta sa ji ge re chon de ra me ke ten ta ka ta ge rang me ge rang ni ge rang ju mo ti chang ge ta ma tha ra hon ju ge na shi ge zo ge ge o chu sa ji chi ta ta shi ge lo de ge lo ra sa ma hi ge ta ni nor ge lo ra sa ma hi ge ta ge lo ra sa ma hi ge nantani ta mantha gandoli ge thani ri kara sel mahi ge am chare jangu star do jangu nordang jangu dar kara sel mahi nu sa ko ta sa ji chi gu ni ji chire song zong ga cha tang e zong ning khong ni tang ta ti nang ne lo ta song tang ta tar ti han ni se rong dang jong gun chua ra lo ta thob jong ni ga kha kha tan jok se ma na ta ta sung de ka re an chua ra lo jong ni ga song ge chak chi ga ri ju ta so ge re ᱛᱚ ᱦᱟᱢᱟᱜᱩᱱᱟᱱ ᱠᱷᱟᱹᱛᱤ ᱦᱚᱪᱟᱜᱟ ᱛᱟᱱᱤ ᱢᱩᱠᱤᱱᱟᱨᱟ ᱛᱟ ᱞᱚᱴᱟᱱᱟ ᱛᱷᱚᱱᱚᱱᱟ ᱛᱟ ᱞᱚᱴᱟ ᱯᱟᱪᱨ ᱢᱟᱭ ᱥᱚᱢᱟᱨᱟ ᱪᱤᱜᱤᱱᱡᱮᱨᱮ ᱛᱟᱣᱩᱱ ᱥᱚᱱᱤᱱᱟ ᱛᱚᱯᱨᱛᱟᱱ ᱦᱚᱱᱨᱚᱝ ᱛᱚᱨᱡᱤᱠ ᱡᱤᱠ ᱠᱷᱟᱥᱚᱱ ᱫᱚ ᱠᱚᱨᱟᱛᱟ ᱡᱟᱭ ᱜᱤᱨᱟᱣ ᱤᱜ ᱡᱟᱝᱜᱩᱱ ᱢᱩᱱᱡᱤᱱᱟ ᱛᱟᱞᱩᱠ ᱛᱚ ᱪᱩᱭᱱᱟᱨ ᱢᱚ
2: ᱱᱟᱨᱤ
1: ᱛᱟᱞᱩᱠ ᱪᱩᱭᱱᱫᱟᱱ ᱛᱟ ᱛᱟᱞᱩᱠ ᱠᱚ ᱞᱚᱴᱨᱤᱠ ᱱᱚᱱᱟᱨᱟ ᱛᱟ ᱛᱚᱝᱢᱟᱜ ᱛᱚ ᱮᱞᱚᱯᱥᱤᱝ ᱦᱟᱱᱤ ᱠᱷᱚᱪᱟ ᱞᱚᱜ ᱡᱩᱜᱟ ᱛᱟ ᱦᱚᱱᱡᱚᱜ ᱡᱤᱱᱟ ᱡᱟᱭ ᱡᱟᱝᱜᱩ ᱤᱱᱤᱱᱟᱢ ᱠᱚᱢᱟᱨᱮ ᱢᱮᱞᱢ ᱥᱮᱡᱭᱟ ᱛᱟᱱᱤ ᱱᱮᱜᱟ ᱥᱩᱭᱥᱚ ᱛᱩᱝᱜᱟ ᱠᱷᱚᱪᱟ ᱫᱚᱠᱟ ᱠᱷᱟᱨᱜᱟ ᱠᱷᱚᱪᱟ ᱛᱚᱢᱚ ᱛᱤᱨᱜᱤᱨᱠᱟ ᱠᱷᱚᱪᱟ ᱛᱮ ᱛᱮᱱᱚ ᱛᱚᱝᱠᱤ ᱦᱟᱱᱡᱩ ᱠᱚᱠᱚᱨᱡᱜᱮᱱᱟ
2: ᱱᱟᱨᱤ
1: ᱛᱚ ᱥᱮᱡᱭᱟ ᱛᱚ ᱪᱟᱠᱩ ᱪᱮᱛᱛᱚ ᱞᱚᱠᱩᱢ ᱫᱚ ᱵᱩᱪᱚ ᱠᱷᱚᱪᱟ ᱥᱚᱱ ᱫᱚᱱᱡᱩ ᱜᱟᱝᱜᱟᱱ ᱠᱷᱟᱨᱱᱟ ᱱᱟᱣᱱᱟᱨ ᱢᱚ ᱛᱮ ᱫᱟᱢᱟ ᱪᱤᱜᱨᱮᱡᱱᱟ ᱛᱚᱢᱟᱨ ᱠᱷᱚᱪᱟ ᱟᱫᱤᱜᱟ ᱫᱟᱢᱱᱩ ᱜᱞᱟᱠᱤ ᱛᱟ ᱥᱮᱪᱤᱢᱤᱠ ᱠᱷᱚᱪᱟ ᱜᱚᱞᱡᱚᱝ ᱜᱚᱫᱟᱢᱚ ᱠᱚᱢᱚ ᱱᱤᱱᱟ ᱪᱤᱜᱨᱮᱡᱱᱟ ᱛᱚᱯᱪᱟ ᱜᱚᱞᱚᱪᱤᱠ ᱠᱚᱡᱤᱠ ᱜᱞᱟᱠᱤ ᱛᱟᱞᱩᱠ ᱠᱚᱞᱚᱪᱚᱱ ᱨᱮᱭᱟ ᱛᱟᱞᱩᱠ ᱠᱚᱞᱚᱪᱚᱱ ᱨᱮᱢᱚ ᱛᱟᱞᱩᱠ ᱠᱚᱞᱚᱪᱚᱱ ᱫᱮᱭᱚ ᱛᱟᱱᱟᱛᱟ ᱛᱟᱞ ᱦᱚᱢᱟ ᱜᱚᱥᱴᱚᱣᱟ ᱛᱮ ᱪᱤᱪᱤ ᱥᱚᱱᱟ ᱪᱤᱡᱱᱟᱛᱟ ᱪᱤᱛᱮ ᱱᱟᱱᱢᱩᱭ ᱫᱟ ᱨᱮ ᱱᱟᱢᱩ ᱪᱟᱣᱟ ᱠᱟ ᱪᱤᱥᱤ ᱜᱚᱱᱤ ᱦᱤ ᱜᱚᱛᱟ ᱞᱤᱥᱭᱟ ᱜᱮ ᱛᱟᱭ ᱢᱟᱴᱤᱱᱟ ᱠᱷᱨᱜᱤ ᱪᱤ ᱞᱮᱵᱫᱟ ᱤᱪᱤᱱᱟ ᱱᱟ ᱛᱚᱢᱚ ᱜᱚᱢᱮᱞᱟ ᱛᱟ ᱛᱟᱞᱩᱠ ᱠᱚᱞᱚᱪᱚ ᱠᱟᱨᱱᱟᱨ ᱜᱤᱨᱜᱩᱝ ᱛᱟᱞᱩᱠ ᱠᱚᱞᱚᱪᱚ ᱱᱟ ᱪᱤᱞᱤ ᱥᱚᱱᱟ ᱟᱱᱪᱟᱣ ᱦᱟᱜᱤ ᱥᱮ ᱜᱚᱱᱮᱞᱟ ᱛᱟ ᱛᱮ ᱛᱟᱜᱤ ᱡᱩᱜ ᱛᱟᱝ ᱠᱟᱨᱢᱟ ᱪᱚᱝᱜᱟᱱᱟ ᱧᱮᱦᱮᱱᱟ ᱡᱮᱯᱪᱮᱱᱟ ᱛᱚᱜᱨᱟᱝᱟ ᱪᱟᱠᱪᱤᱜᱟ ᱛᱤᱛᱟᱝ ᱛᱟᱱᱤᱭᱟ ᱥᱮᱨᱟᱭᱩᱝ ᱧᱮᱱᱫᱮ ᱧᱮᱱᱫᱮ ᱥᱚᱠᱛᱟᱝ ᱫᱟ ᱪᱤᱠᱨᱜᱚ ᱠᱷᱚᱱᱫᱚ ᱫᱮᱱ ᱛᱟᱱᱤ ᱧᱮᱦᱮᱠᱤᱱᱟ ᱧᱮᱦᱮᱠᱤᱱᱟ ᱥᱟᱢ ᱪᱤᱠᱤᱱᱟ ᱥᱟᱢ ᱪᱤᱠᱤᱱ ᱛᱤᱜᱤ ᱪᱤᱠ ᱥᱚᱠᱚ ᱥᱚᱠᱚ ᱥᱮ ᱥᱚᱠᱛᱟᱝ ᱫᱟ ᱠᱷᱟᱨᱜᱮ ᱥᱤᱠᱟ ᱪᱤᱜᱮ ᱧᱤᱨᱮ ᱫᱚ ᱫᱤᱛᱟ ᱟ ᱟᱛᱟ ᱪᱮ ᱠᱷᱚᱪᱟ ᱛᱤᱱᱚᱜ ᱛᱮ ᱦᱟᱭᱤᱱ ᱡᱤᱛᱟ ᱥᱤᱨᱤᱭᱚ ᱠᱚ ᱠᱟᱢᱚᱱ ᱫᱚᱢᱚ ᱵᱩᱨᱩ ᱠᱚᱫᱤ ᱛᱟ ᱧᱮᱨᱚᱢᱚ ᱧᱮᱥᱢ ᱥᱮᱨᱚ ᱠᱟᱯᱛᱟᱱ ᱠᱟᱯᱟᱡ ᱛᱟ ᱠᱷᱟᱨᱜᱮ ᱪᱤᱠ ᱛᱷᱚᱯᱥᱭᱟ ᱜᱤᱭᱚᱱᱚ ᱡᱮ ᱜᱚᱨᱟ ᱛᱟ ᱛᱤᱜᱮ ᱠᱚᱱᱚᱣᱟ ta khucha do kutuwa do chibi do yok zi ti hani ta chibi do zina girgen di ta chore jindang ge chowa ge nani achi jindang ge dom da ta khoy jog dina wagmaz gen dina cha ge la katar achi ta ngudong do qaze sane cha ge ta ngudong ta chiz ge tqna ra zi dina da ana achi jindang ge khoy jog dina sahara tam pa kor tsu ndo ge ᱥᱮᱥᱴᱤᱢ ᱨᱟᱛᱟᱱ ᱪᱚᱠ ᱠᱟᱛᱮ ᱪᱤᱫᱟᱱ ᱪᱚᱱᱟ ᱡᱮ ᱜᱤᱱᱫᱟᱝ ᱛᱷᱚᱣᱟᱱᱟᱱ ᱨᱮᱱᱡᱤ ᱤᱠᱩᱱᱚ ᱚᱱ ᱪᱟᱱ ᱛᱚᱜ ᱡᱤᱱᱥᱤᱱ ᱢᱩᱠᱷᱤ ᱱᱟᱥ ᱠᱚᱱᱫᱚ ᱥᱤᱪᱤᱨ ᱫᱟᱞᱤ ᱨᱟᱡᱤᱱ ᱫᱚᱢᱩ ᱜᱩᱴᱣᱟ ᱪᱟᱣ ᱦᱚᱢᱮ ᱦᱟᱱᱛᱚᱱ ᱪᱮᱭᱨ ᱟᱞᱛᱚ ᱪᱷᱤᱜᱤᱱ ᱱᱟᱫᱤᱱ ᱛᱚᱜᱤᱱ ᱛᱷᱟᱱᱟ ᱛᱚ ᱪᱤᱠᱚᱨ ᱥᱩᱛᱟ ᱠᱟᱯᱛᱚᱜ ᱛᱮ ᱜᱤᱨᱜᱤᱱ ᱜᱮᱛᱟ ᱪᱚᱣᱟ ᱛᱚᱜ ᱡᱩᱜᱩᱱᱟ ᱛᱤᱱᱟᱹᱱ ᱱᱩᱥᱮᱢ ᱫᱚ ᱦᱚᱪᱮ ᱪᱤᱠᱱᱟᱱ ᱛᱤᱠᱩᱜᱟ ᱱᱟᱥᱮ ᱦᱚᱪᱮ ᱛᱤᱜ ᱛᱤᱜ ᱛᱟ ᱛᱟᱱ ᱡᱤᱛᱱᱟ ᱱᱩ ᱜᱩᱴᱣᱟ ᱱᱚᱢᱩ ᱢᱟᱜᱨᱟ ᱛᱟ ᱛᱚᱜ ᱛᱤᱱᱟᱹᱱ ᱛᱚ ᱨᱩᱜᱩᱱ ᱨᱤᱫᱱᱚ ᱛᱚᱢᱚᱨᱮ ᱠᱚᱱᱟᱭᱟ ᱥᱮᱭ ᱠᱟᱨᱠᱞᱟᱢ ᱛᱚ ᱥᱤᱱ ᱡᱚᱜᱡᱟᱨᱟ ᱭᱚᱠ ᱛᱟ ᱛᱚᱜ ᱦᱟᱱᱤ ᱠᱟᱜ ᱱᱟᱱᱟᱝ ᱚᱪᱩᱱ ᱥᱩᱱᱤ ᱱᱟᱨᱫᱟ ᱠᱷᱚᱭᱞᱚ ᱠᱚᱴᱚ ᱚᱪᱮ ᱥᱚᱱᱪᱤ ᱜᱚᱞ ᱦᱚᱯᱚᱨᱛᱟ ᱛᱟᱣᱱ ᱛᱷᱚᱨᱡᱤᱜ ᱱᱟᱢ ᱠᱚᱨᱮᱱ ᱡᱮᱝᱜᱟ ᱛᱟᱞᱩᱜ ᱛᱚᱨ ᱛᱟᱞᱩᱜ ᱛᱚᱨ ᱫᱚᱱᱟ ᱠᱷᱚᱭᱞᱚ ᱜᱩᱜᱩᱞ ᱠᱷᱚᱭᱞᱚ ᱱᱟ ᱛᱟᱢ ᱢᱟ ᱪᱷᱤ ᱠᱷᱚᱭᱞᱚ ᱠᱤᱱ ᱡᱤᱱ ᱛᱚ ᱠᱚᱨᱠᱚᱱ ᱪᱷᱩᱛᱨᱤ ᱥᱟᱵᱪᱤᱨᱤᱱ ᱛᱤᱜᱟ ᱥᱚᱱᱮ ᱜᱤᱨᱜᱟᱱ ᱫᱟ ᱛᱟ ᱪᱤᱪᱤ ᱯᱟᱪᱤ ᱦᱤᱨᱟ ᱛᱟᱱ ᱜᱤᱨᱜᱟᱱ ᱪᱤᱛᱟᱱ ᱞᱟᱣᱥᱩ ᱥᱮᱱᱟ ᱛᱟ ᱡᱟᱜᱩ ᱥᱟᱨᱜᱩᱱ ᱚᱠᱟᱡᱮ
2: ᱱᱟᱨᱤ
1: ᱜᱤᱨᱜᱟᱱ ᱥᱟᱨᱜᱩᱱ ᱡᱤᱛᱚᱱ ᱱᱚᱱ ᱛᱚ ᱱᱟᱨᱩᱨᱮ ᱜᱤᱨᱜᱟᱱ ᱛᱮ ᱪᱷᱩᱛᱨᱤ ᱥᱟᱨᱜᱩᱱ ᱡᱤᱱᱟᱨ ᱡᱤᱱᱟ ᱠᱷᱟᱨᱜᱟ Nina Jinta Homachu, Saint Creel, Homachu, Tonier, Zerata, Homa, Yunjo Matun Tomuchas, the Kurgan, Ninjin, the Chosha Gumsi, Shinsgaya.

Yeah,

0: 잠릉 르그빈 과연승 테르비 까르마 오첸
1: 치등아유 심코나현 비인 지르크드가첸
0: 알랑둥 잠릉 르겐지
1: 아망 투르흐테름 근거 스누카난지 비 메토친보
0: 원봉 신진 근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마랑무
1: 알랑둥 잠릉 르겐지
2: 자시덴비 년컨족 분안바 최초대 모인나 통대야 랑종 잠능어진 치치피레첸는 나치체남라 아동아 가정 특비셰피 잠능 기서제비에종 저거 고종지바 멘테테 통지엠비 최치 티터셈버 가세셰

呀。阿拉塔拉拉摩央塔拉勒那呀。央尼尔达瓦米央卡尔康尼呀。

0: 초신 제 소진 자르시 흥알리 샘탕 뜻이 더버시 유레 우제와 정흉 정든 젠더힌 탄충시니 탑지 냠디 제 능돈 판섬 제 속속통기 미르급 쇼 강답 조비 심지급 조직 가친 팀던데 니 미르급 제 레크 심튼 조반지 빈다 히등 고라슈 징고 첨보브제 돈 요비 고라슈 지중데 흥알리 정적 링튼 제 속선 페브르 근들등 초신 차비 제 집전 속지 르잡추 등 등는 셰퍼 레르급시 유레 야글릉 나 중고 등 초신 속 르잡급 그 측사르 된사이는 중국 등 초신 제금 이치 탑지임 던줄 등 중등 셰히 체르 등니 랑강가 강차 등 덴지 페이지 피지 캐픈라 로르사 담비 송슈브시니 냠트 사크 제 셰브데 등 페이지라 송슈브시기 진전 집 단도나 제철 수제 시진핑기 로브든 고르지 사령 초신라 참정 능비 콩나 초신 먹먹지 전주 치치비 근조 영이네 나치 치르 잡지 등 초섬 코잉 갑스 시제이네 제철 수제 시진핑기 달로르 투 등 브르 초신라 참정 능브르스텐 초신 등 중국 제월의 산툰 통친 등 잠튼 지스연 촌바 등 초신 쇼글라 그직 첨부 태우유레 다통진 참즈리 예능 냠수 렘비 랑진 등 정든 로지 제 영덕 비쇼서 랑비 초신 와진 제란네 진지 담부 시긴 바 사링 사룬 촌유레 초신 등 중국 제금이 지 음슬라 랑진네 나소 판슨 첨시 옌브르 태요 바 등 쇼니 제 소진 점 자르시 사모 등 탐은 그 푸스모 담브라 르글리 오버 마슬 판슨 통친 등 머름니 머르버 진진 샤트브르 영 태요레 진전 집 단도네 나능거다 거브르 나당 제시프슈치 시진핀 베이징의 특집 쇼르지 제크미니 본제로아티 차콩크던 페이지 첨부 쇼라 제크미니 멍멍라 데치라니 쳔유라 울롬튼 시진핑기 데릅사비 초신 등 중군제란 페이지라 돈비 르공치르 가친라 닝탁바니 티제 체시제이네 초신 쇼제데 극소시 중국 쇼제 울롬튼 초등 냠트 니히요기 쇼 용니 돈추시데 쇼니 제 환주 총돈 등 멍시 르쿨 찬츠 로브소 젠츠고제 르니 능슬 나츠고소 차궁 쳔보 제리 냠디라 페지 사라 용브르 근덕 동아 등 등와르제 탑름 제데 냠용 제리 등 판선 회신 전지 흠난니 초신 쇼고제 젠츠고 랑릭 즉점 샤브징 페진 조브르 자치 람등 콘돔 셰파 등 초신 멍멍 중국 멍멍 등 냠데 등럽 젠지 람덕 조브르 로름 시유레 진전 집단 도네 초신 쇼고지 제첩 수제 시진핑 근 고철로부터 중국은 잠릉 등 할리빈 페지 제 점리 토요 바 등 제치 토크 고니 쟁 하쟁 토르신 요바 가중은 통숑 제치 수지 시진핑 기돈비 미르 제 리크 침탄 쪽비인다 히등 고라슈 제제 쳔보비제이 잠릉 그 셰브데 등 페이지 라크인다 동버 돈힝 땅습단라 잠릉 멍멍 제 잡추 등 녀브주 토비유레 니위 로키 정 제치 쳔쪽라 헝리숑 마음용 윈제도 쳔본 중심 요레 초신 쇼기 통타 와슴데 중국 지거 자둔 탄중시데 중국 대위 캡은 송충 셰비 스지 등 랑숑라 타치기 더 잡추 자지이네 디럽사르위 초신 등 중국어 자르시 사프튼 등 피직 동안은 멍멍적 담가 등 디럽지르긴 코인라 초신 쇼지 통타 와르슴데 지라메빈 탑지직 담가 등 로튼 지르물진 탑지진 도로이네 나치 헝아르진 초신 등 중국제란 피직 동아데 르자급진 탑집샤브적 가친답시니 초신 등 중국제라데 르자급어진 리류 헤임슨 등 지급 니히 요급던데 사클 등 잡는 게 쉽디 다지익 동칠 틈은 깊시진 죽기 체시 등 왕이 속 제물라시게
1: 아다르비 쳄제닌 Pingrang da pimdi chou xin ga meng su rang da ga meng jitun jia kum la. Jie tun cham zhe nung vir gabzi. Zhong gong zhong yang gag jia chab shu ji. Jie kub jia zhu xia xin ping ji. Chou xin jia ngas nuk sa rang jir dang. Kab shang la ngan xin xie gdo dang bambung niam ju ji. Zhong chou war jib so jin za si leeg sarwa mung ta dan zha gib shi bi. Cang gu luk som yu gul. Xi Jinping jir dan dun. Zhong gu dang chou xin ga jia kum ni na pan xin na rog ri dang leeg lak jing tun ji. Jia su rang da jim za si qim si jia kub ji yin. 중국당 초신적 솔직자세는 등리 등제 금리 제 금리제 멍멍제 탐문가 제노라 사친대인 디름나 폰지르 제더럽중화당 제시가 내불란 제르도 제더럽중롱 중국당 초신말제 솔직자세 토타와르슨데 사신스탄바당 로르지지가 진능라 제톱제 환바르진욜 시진핑 제난치단돈 나름바 토히제 탑진 헤츠는 중국당 초신자비르 겜슨 치히대인 Xie Suorang Lige Tamunga Pekisimne Zhonggu Deng Chosin Zabi Mengxie Lekbu Deng Badang Lekke Lek Jintin Je Sojin Zasine Zhonggu Deng Chosin Zabi Mengxie Samu Deng La Che Si Tobi Tabjin Yamdine Zhongchong Zilwi Dirabje Neng Ning Deng Niwi Lohi Rang Ponjir Hinda Chibin Zamlinga Lubjin Jirduk Deng Seng Seng Nyamni Jig Jechi Nevo O Zhonggu Deng Chosin Pshukni Je Semkhi Jirji Arangni Je Shaba Yekbu Jibje Jinchung Shidi 제스포랑리지가 조름스당 반봉 단주당 바트블 호맵시 종기 니히요기 종기르제 당럽젠 즉진지 아나박 서바톱진요 바당 초신 제스포랑리 피슈고 용리 필레진 조비 디르크박 서바톱진요 中国等朝鲜人的外送中等，萨登等同志的呢，托他瓦斯姆的中国等等色中个俄罗斯人民接受欢迎。中国等朝鲜人的台籍接托斯尼，中国等朝鲜人的外单子也不稀的，中国等朝鲜人的外单配件等，他立了被配件中的各种都有。
2: 탑진적득당습다동니
0: 멈터득나박서와도바당 ལེགས་ཅིང་གོ་ཚམ་ཚ་གུར་དང་ལེགས་ཅིང་དོབ་དག་ ཁྱི་ཅིང་གསམ་ཅེ་ཆེ་ཏོག་ཅེན་དེན་རོལ་ལོང་སར་བི་ལེགས་ཅེ་དེར་ཆེ་བལ་དང་ཆེ་ཏོག་ཅེན་ཅིན་ཅེན་ཁམ་སོ་ཞེན་ནི་གཞི་ཅིག་དབ་དི་ཡོལ་ལ་རྒྱ་ཅིང་གསམ་ལེགས་ཅི་ཅི་རྒྱ་ཅི་ཡན་ལག་བབ་ཅི་ལ་སྟང་གབ་ཤོག་དེ་རང་ཅིན་ཅེ་ལེགས་ཅི་ཆེ་ཁི་དེར་ལེ་ལེགས་ཅི་དབ་ཅིམ་རྒྱ་ཅིང་གསམ་ཅི་རྟེན་ནི་དང་གུ་ཅིག་ཆེ་རག་གར་ར
2: 下边各部的村的是能得的，村里通过车间部署接新品节中四大部的村用的是跟着东北过节，接批了各亲党，各地的入居的过节，冷下各亲土部中等，乐得等四批八党，中央的村镇南边入居的下边跟着了村的工队村用的东区了批八。
1: 村镇南边村镇南入居的设备下边两用等，相当小动等，节日性了。第二个节目下边的县级国这个批，乡亲党也建立二运，咱这个部也不正，村镇村的设备嘛不是担心，入居的土地不像你这提示门的，啊，节日担心。这村里村镇南边村镇南入居的设备下完了，这差不说这新品级，村镇这里个所在民宿啦，三克的设备，县级各县党设备村镇新办党，啊，民宿的等，村办党啊，民宿啦，平板。
2: 阿蒙森卓阿姐姐，东一个新人了。下边的多顿当，配了多顿些币，他姐姐些头喝的。村镇南边村镇南入居的些币，下边一会儿就接呢。中四大部分那穷用的是跟着东边，得就是个新鲜当。甚至大把养当这个把当，乐得些币，些头个新鲜了。村镇间龙一千个老庄阿币，千个老古松节是跟着东边，些头个新鲜的皮蛋。这村里门儿当，接不晓得几个个。
1: 村镇南边村镇南入居的些比下边六百多个坑，旱季节入居的那听力单穷些个把等，人们是干为盘坑山镇南庄里的跟着动物，对内全部按村用的多吃的动物，旱季黑的门那说不中那某些把，托不些入居的些比三万接等的动物等，别是土的动物，而因此节给我们看看今天吃些把，没不生说不中建筑的提升的动物，入居的托比三个节托不些吃是土的动物。
2: 产生了六九的节，恰不恰吃的动物等，啥个是土的动物？六十人在吃下边的黑农吧，俺们正恰不恰吃的动物，这些呢，啥个呢？得给同里配了几篮，而我们先给把那接单。这所里啥个呢？所说等，内控所在，咱这个过程呢，黑农给把等，多顿下边接六十动物，小心在出来黑农把接皮呢，看里特别过年干吃难吃等，你和几的些的，连根他做端出了你的用不的，俺们单等下给别弄下顿。
3: 你刚才那班的要看，摊上摊上你个的，这个个农村，这个他咋了空了的，你咋，这个他给后面这个的就不懂吧？
4: 那可是馒头是咱这个送啊？哦呀呀呀，早上啊，对对，空腹啊，有这个早饭后两勺，平两勺啊，然后这个午饭前。
5: 小辈年三十当来的，从我们乡镇接万九中来的，不像我冷酷的和芝麻钱把他同行的。
3: Rji mebi manam chorten kanga guanjam da tsangni, maji rangtan ji jela zhig bindan zi, lang jaksi nebi zhongdal chong chongdara, ar sanga nyam nang shik tondu.
4: 今天三点多，
3: 打工的做什么个当你那么冷哎？俺得通知，打那个的做这个的，打我请的那还蛮巴多就扎这个雇哟。等个司机让被捉苦了，我完就中的了，出生坑的，没把你有把等，有把你拍几十片。 하버드 월맨 생각적반이 정시 맨치시 때 통민네 바냐리브진 지망답시니 다다 토큰거월 참당 세라그는데 후마다 받드가
5: 데인지나 주요 자크룽 마우 인지나 모토콘도 무즈르 드그나 인지나 만바가 모토 인지 닌츠캅 자츠미니 원마스 모토코코디 나 송단즈가 녀인지나 척스미니 츠브즈금 토콘너 돈비초 자크르지가 인지나
3: Чортэн клацона чиркаваны джэджуглика маймбэрэ нёгэр тунчхэ саны томбинэ батгып чэтэрэ ламжигшаг ичэдэжэ.
6: Бас гансу чаяда.
7: Нга гансу чаягэин. Та тэнгэра ёнтэнгэ ниямуин. Та майкэндэ тунгулина та тичул мангавгэги аркабли цэгэзги ёкра. Рича чамошана майкэндэгэ мангэ сигэ пэнтугэ.
3: Дэр томбинэ банэ мандорнэжи ётумбинэнан. Hargai pasine tirang ne pa abjachi chotsadi wona lar tombi ukabrangde
8: tago ngani gam dolani yoni yin teni da rasku ta tertib chali yin dabzo gunda na ma pa zazo kizina de yoni yin tige tu de yongi za ngani su tumus gelman thwa xi ge panan ru xi ge tok da thora thoma xsin ba mo chi
3: ni shtung nyar chili wat ja khabran ba ni chungli ge man khang zi par gan de ngam rat den chungwa shang chen na de tang chor de yul han khang gi yel ti je ne ba bla ji de rong jog sa khil je chung de le su si chor de khang de wo men chen khang zi chen shi ze ja chi gur ge yin la le ba de wa an ju chung de le chor de khang ge wo men chen khang ne de de chol ji ji re ni
9: chungwa shang chen wo men khang ba
10: o le
9: de su ta ji ma lam chen khang zi ge su su ji tu shi zi tu de ni bu ji ji ma lam zi dal de ni shi sha ji ru
3: Oh, yeah.
11: 다 로지리 샤드크 나빠 파치르통 차가니 토모즈가 샤드 수치고 오늘 팀스크 니위로 르나가 석 돈시타르나 파치르 나빠 처직 토모즈가 샤드 수치 당지 디능다니 자차그 조빌 토모즈 상친식 나빠레
3: 월지 수아르 바네 담나 클레셔르니 제 체터 쳔미 본다 추비 랍지 스마르티 Менджеребридер тандан якып чисели чокун зомбармасы лунгук тунчы деби хирик гөмнөн чади чуңа шанчин вомен кымна жылу чыштын гыда жапсын дорцыхан ргемен чему акыни мала соби сурук кечинары маршонди улчи суарг бин зэчин жеп такчанхан ням тане баджамме мандол найчи нарби дүнгели тобырши
12: тандан сажон го ятыг бен го чатан тене шанчин чотан да дитан ял ханкынги Sokai jeshcho kunga ni jina, ngucho chunga shang chewa dunga man khaan chon jina yang, jindri za maa zang dunga chukui. Daal khapar dian jina man khaan za chon jina, suji ki bichay na chukui, di ni man chi ki sheshi na chukui, di chukui, di chukua zang kukui.
3: Daali lor do la, chunga shang chen na woman kanga mebarak suji bshi jangji, lori chi je san tu sar wap jen. Demen tangrab keli je chapkung seng, walji suwarga bim dalchung deng, manjur li gab chachi jen deng, chaydan jela kapshog di, manjir rawar zheng mebi, abzhangchir sama abzhin, abdeetang ga tukang suwara, ulamshir sal.
13: Chayzhigan zhigchun dengi na, walji suwarga la zhona, katsa git ga duandag jiga lgo nir. Dala angi na, jatub deng, xiangqin rinba ngay ni nara, sachi ra mang gengji teni ngi na, jatub shakay go nir. Daydang na, Talu injina, cedah jawa ke cecik ni jumte, ngasih injina. Tempe binu ke, uci suar kuah ke najer gira captak sukunu, jakurun pe cajen de, angis, xiongjing awu ke, mankang susu ke nana, lakter cajen pe gengce.
3: Tangkup menanti abdi tang de hip jilak sabshin bi, uci suar bang, neto lalang je capung li, yung sabgel di, kamsur nambi menamji jenden suwi chol der capshung. 저벌드 총은 지어랑 슝코리는 링컴을 대통수어의 판비 아닌 초업 최다 파바실라 사와현 出差加上年年的林诺一个的顾问，年年通过的带动的，我们看那我们个康苏的那几个努力呢，但康苏的那的呢，后面啊，一个几拉说个手机疼改努力呢，红色个节点通他，我们当然是个节个通他。你是懂年这个里玩的，我就是玩个边子，将白色么子太拉，从我头部上去摸，我那个手个头冷的，突然么千里么那，吃吃拉你娃手中心。
4: 啊，对那大概，啊，的大，啊，第二个门把个人把伊拿出过，啊，他就上中个门把，啊，第二这个，啊，大中人把个门把，啊，第二这个申请，啊，人把个那个我们看个那个门把个能呢，大家吃个，家吃一米，都么子个，省油啥的，啊，都么子个呢，我就，啊，的，啊，所有活动的村进那啦。
6: 啊，门那所种的那个树啊，啊，刚你摘脱个那个是个松柏，结那个这个呢，啊，我个树啊，这个把个啊，它根茎啊，都么子所种一株啊，这个树啊，我去把跟白把草莓当，没它的些钱。原来他去弄他们女儿没得过，你跟咋会的？他去那个林的永世这个吃松那个，从那起子来那他会跟当这个是，那是个人的。
3: 当当的家可不接应当被设计，我从我所这个头不冷的，这路七十吨个家过马路内不松，所这个灯啊，满脚的将你这头马地的，所这个边是工程把门部所装西行。你东路的人家们什么这个头马地呢？大地玩的没什么家子个不太是把灯，你东这个路从我肩膀上什么这个头没他们的头马子把接，所这个边怎么将白什么太你把不拉这个端。
10: 张爷的发展这几年了，弄得这个人啊，他我个苏瓦鲁和佩吉哈真个就个，苏达说什么嘞？这个呢，咱这个什么这个啦？啊，你呢，蛮他说中，什么呢？吃醋啥些天呢？他小马子这不子，从我个苏瓦鲁和佩吉啦，你懂得个？啊，借用我个苏瓦鲁和佩吉啦，你这个你话同学个是哪种个？
14: 库存呢，当然不存在了。但呢，我这所有的本来吃的什么就些比，拿准的过些的。那么的，今三十几只卡不值得的很，俄罗斯也是没弄得过呢。我这所有的本来，恰不成三十几只罗兰斯瓦都等好多钱的。
15: 二十年的时候，做的不了，没不当做了，那你二十年的工作没做的多的，有个性，得得的。啊，他卡松电脑呢？啊，你是这个人，啊，你是。
3: 啊，投工手里个星期第二次，你不得当呢。啊，等你五天以前原始个双能人，我这手里呢，投工手里人就把的，我个手里呢，他投工个男人的名字啊，那个我搞懂手机拉是花个，人家他妈妈也把个切切，懵懵就个。我这手里个等你，龙我东车么本过来，慢慢么认真上岸呢。接我当把门边，俺娃等得不冷呢，手里个用力过来接，送出么这边，低头两把三门。
16: 看这头没，当这不前程间绿色的三万块地，我绿色的那块草地等，白里拉个折，而你年少些些呢，吃的不等，而跟做三十岁些的，我这所有的把牌金主把的多年搞钱单。
17: 15、17呢，青海、新疆坚定不移的以习近平。龙岩前个不叫我个个哇，从未想经过多少年的没给过你。 新平的第六十二中期恰恰，接触了那个结工班，这都拿不中的等于。中的所有的从人个钱，他们送出不来，没人听着了。忙起那个积极，团结人培植个这个钱，个个出来，这个积极呢。啊，但是我中的所有的蛮积极呢，他跟那些个过节了，这人没得疼感受。而你让他们这个整个出来团队个，你要积极多了，你是有一个。
3: 满记下些恰巧办了，暂时不啥子呢，都给我办。团队培植也是请我办了，人民也认真呢，盘托我那个，托人个中的所有个班子个，托啥整个？多少呢？我这所有的呢，中黑人个内朝的，我的才来办，没得人都不得行啦。不晓得你卡比中呢，咱们那个英式的那边，还蛮集中起来，大拿都办得哦。 万九中的初生康的马桶门啦，对那儿的经常想苏那那把，前进很大的不能要。等个应得被设计，又才难一万兄弟。
4: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0: 야, 리펑 도파펑 히라 쩍 도파 쩍 히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인나 쩡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 조부남 봐 되나 다타 체직 산시 능지만는 찬지 공회 향치 용제 대신들이 라신들 스카바가와가 찬증게 영이인 남바치 못했더니 버가스시 슈니 가스트기는 잔드라시 큰 잔시 응뜨 주저와 초싱 랭크니 톰비 알로안 드부땅 초싱 랭크니 톰비 알마 잔 초자니가레 처음에 가스 능로

Yang

啊，罗安这个双喜酒家啊，但是万一能，只能喝心吧。

다르고 당치는 거 답게 있는 거

那个，成个样这个是个老老个，你大小那做没得小难哟，大大小那做生个老难哟，第一个老个是要那钱人着，他能大不就做小个我难哟。 다기코노즈오메토코난조 내 이거 속과 소연을 차려 있는다.

보아리 삼아 비야 친크라트 너르건다스나 아주사 아베야 돈드바라지 아로치츠가샤노 아리 샘어 안거가 샘트너라이 니스가 까모 아리 샤르 아노와 마시즈가이 니스가 까모 아리 샤르

다나르트크즈올라캄발라크고 다가르사츠즈오차란즈마나라 다나르냥거즈올라캄발라크고 니르마느브잔츠즈오차란통오나라

Ну, сидра сус, ошина нандырго.

Just in your mood, I'll go to the channel.

Yin zhuo ma ri ri ke an qin ma shi long ye

아롱아디냐마리드

Ngơ xe đơ cơ yên lô rưu mơ xe lô cơ xe. Ta xe

0: 와는 것이 참
1: 아림든 나 쇼메다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2: 디초는 녀흐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크 렌츠나 짜르톰 샤제인 디초는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커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랑흑 단숨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Jirngu shasim je chomchin dara.
3: Chomchin dara.
2: Dicula nyerni dang karma simchin ni, dicula nyersim war, sarangir nyamju gu chashtung shajayin.
0: Sornin oshkil gulungchin.
5: Tsomun oshkila longchin.
0: Sarangir nyamju.
2: Dicula nyersim ni, dicula nyersim deng karma ngamni war. Dichin zeri lenchin shtongjiyin. Nyamkunan ba, tsormun jangju nyanchin keng oshkila longchin ki, nyan shiwi lenchin huanda deng charsun, kilchi nyambar gwa zhenqi.
5: 다는 베이징지 디스도 얻는 인
6: 남옥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수 단들힌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격 룽친 레군기 회계 진남기

0: 나가문에 타파르 중국의 척도 그루어싱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비 주상 당니 미남키 총의 출키 자주키 저진더 볼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지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덤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신 미경신
0: 먼저 인탐기 미피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당 조신 기부 담바라 미피대네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Sengligye gungkhamsa, siamlen zemlingi tiringkha san shibili zin shugu yin, teng di li zingi nang tun zo ni.
5: Zhongkui zemlin ta nyamtu jangdo ki junggur dui xin yubi gor ta.
4: Lengme le dene tumu gungun zin jikdu jiwa ta, nyamle le dene pege le gundi dong gui shibi goro.
5: Zhongkui ta eri mangchui za zhogi demgui cui shib chibi goro.
4: Surinamgi zhongkui ta kyabgu mangbu nyamle ding sabdu dongyu rigu chibi goro.
5: 중국탄 파키스탄 기지슴 탈비단에 냠레기 류사브 모투 좀신 유베고러
4: 갸겐 제32 개인 진도로 기금 망보를 니웨 고르소이
5: 샴러 틴디리 생기낭 튼십트남 센쇼
4: 진데 주비세 인간이니 점링 코리오 님이바타 탈루 코리오 님이 저든 소원니 넘시 인균도기 고리임바시 넘시 인균도라 카데조비티 중국니 콜리시비 넘시 냠레르 군디동겐시타 카시 락다르기 차주비겐지시 넘시기 믹세 튠규치버니 장도 락제 코튠치디 기그망부 뉴규 초규라 람디치비 파르타 테네 콜릴호조 기급기 냠레 띵섭다니 베겐 로신비 기급단 락단 지네 튜무토 제노스위 파라 중국 응우족탄 냠주 로레지 치디 콜레시비 넘시 쥐용는 구슈 침부내유 중국 니도 줄구르 론주토 니도 니슈르 넘시 차주기 믹체 응안으로토 체갱아 리줍치지 니도 니슈로로 점리르 니도 숨줄르 콩토 탄듀제 토셰주 리버탄 니도 축줄르 콩토 탄듀제 징제도 리버체 유켈린치유 Nyeto Nishisengaloro, Zhonggui Zhegur Sabi Gigabgi Rangdin Likigi Mikcei Kyabzha Chi Yubadi. Nyeto Sumchu Songaloro Libdu, Zhonggui Benjoro Kyabgung Shibu Chogang Lengsung Buce Toshio Gajit Dunne Jubhar Chane, Tiwai Likbi Chumche Zunne Chi Yubashi. Nyamri Gezo Namsi Yungto Zhumshi Jichin Chungyi Chuyi Ladra Chungyi, Shimu Sederki. Zhonggui namsi ta nukyu mikcei gyuntu nga ngungyur cheba ma se, tadung zheyu mikcei cege nga likchub tingma chi yu. Azerbaijan gi Zhonggui chogo ta pege rinne shimju dine gi zhu rin jashi mufu yi. Zhonggui sole gi mengsi ta nyu rin char gu ti xin mengsi jigui le ma jo. Cence nubu pege shi yun che wen jangdo lakze chomra zhuk jun so gi le dune dine namsi gi mikcei ngungyur yungwa chi yu jisung pa shi. Rwandi namsi ngyundu ta pege chagi tunjuru linzin pusi tingi. Zhonggui tayugi namsi kelin lakdar nembu cheba tanji, rekor sabi gigibgi rangdin liki mikse dunba tito ne. Kolishibu gigib chenpo zo yinbi, Zhonggui ngintri kursim kangli ngunbar che yu jisungbashi. Namsi ngyundu li minji lan jenlong chabu chebi gipsu, Zhonggui nguizhub ta gyangdi rengshin denbi chaju bi yu jing. Kolishibro, Zhonggui chajugi, cunzu ngwese tuyubadi, Xingzu nasur gundi shukjin tangwe, Misu nakzegi gyagyun, zemlingi ang tangbur libta. Kolishibu mala chachangshugi, tenbu nyungdonggi siju mala junne, Kolishibu shigyun chishugi, tengyu chomra junkyo. Kolishibu gyargi tubi nugyu mala chishuta, pegyen gyokshu junne, lung lo ta. Wishu longdu chukurne, lo dongze loma dumara, Kolishibu ang tangbur libyu. Bazir logui langur tunzo gi lagze jikib dashi ba. Lulo su yi, taji zhonggui kualishibu nukyu chokyuru chu nebub kejin songwe gyumze ni, zhonggui namsi te kelin cheba zamma si, zhongguro jangdo lagze ti mengshin jigui le nguen su yukyu ta, tenle gyashir tongwa, mani mar tongwa jegi nubu dindin dinbi riji songtu. Taja, zhonggui lagze jebi namzhan ribtan rinba gikhe mangboro tunkyu chini, jangdo ngunu gyundu ngan dun xin yu. Lokshu jengi zhonggutan lo seja lamki, sui gyungi chayo nomgi megor chiye di, tunkyu buce gyaji dunjul hazam nyungdu dangwa ta. Eza obi yi, yisi gor lamgi namzhan la, sakun shibu nukyu sabi jigui ta, cherju tunkun kurkyu pyeju gi jigui chiye di, nukyu tunkun senjun chungdu nundi dangwa. Bazir, Palo Elikini Loganki, Saniti Gar Kuryu Jiyongta, Nuyu Zama Kodun Chibi, Niki Chushi Kodun Chiyubashi. Zhonggui Namsi Ngyundula Kade Jokbi Mengwita, Lagzi, Nubin Zogyong Sogi Ti, Kualishibu Lojo Yigab Tsubi, Gigab Mangburo, Nubi Jok Tsugi Gyabgyur Chiyu. 年度你在俺略到这边等就怕了，讲到老在俺们那天，中国几个单色鬼加的出租了咱们谈，现在俺们那个计划做不谈，师兄娃给现在俺们来出去，加的你就能明大贵吧，现在他就要预备几级增租谈，充满蓝色，你给他咱们那收入不嘛些，毕竟这些比几个皮具稀松谈。
2: 农信军队的卡带脚边，国内老早几个给俺们那个三系几多，我不就俺个咱们的明大贵有不是？前段伢们那他，来往几段温州的车友进，中国让我给老林的西措不断切记，给些伢们来军队定死不断的，咱们的几个卡带伢们多，农信军队给干那了卡带脚底，唐赞叹最多，军队这个咱们的伢们就了军队活大东西有不是？
5: 你瞧，一些谈西的家族全部可以给边疆人们来争做给突然表示给村都听你吧。上海如错信，他这个村都了，他来一些谈西的家族全部可以给边疆人们来争做给团购中这几对钱不谈。罗面给钱不卡谈，过去明年村都也不错吧，蒙西的音乐。总数边疆第四卡去突然表示他这月明年三个月接着谈零七个。 天地村队一些谈西的家族全部可以给边疆人们来争做给，空岛给可不卡了，屯门金文镇集团员外来的开钱是准约。中国谈人们来了，兄弟们呢，一些谈西的家族全部可以给集团错不做不提，每次呢，钱全了给我谈，前些年屯门所给我的工地东队越级些有些。
6: 莫是国边疆部气象总团部部长宣布谈，前国谈出门特区司官长阿贝托伊。一些谈西的家族全部可以给边疆人们来争做给，人不忙话谈，客户忙话，人们来了训练。边疆第四卡去别人人们来了工地当完呢，还将开钱不银吧，没机会。我最近为争论去端托边疆第四卡去人们来谈人们就钱的。 让我批给了工地动画谈切记，一些谈西的家族全部可以谈，可能是被人谈这台给艺术切入动过。中国人某些块，俺们来绕的开钱银币，叫你别边疆我这边来了某天凶龙给你，你给你偏用给了工地东西越级送一不是。
5: 印度尼西亚清真部一些谈西的家族全部可以谈，埃弗瑞克斯的工资，但没什么同意。一些谈西的家族全部可以给边疆人们来争做给中西沃，边疆第四卡人都做不来，拉单阶的，别准切把团年开钱等于月结算不谈。况且中国全给充满冲突麻辣做工了，凶龙给狗了学完，印度尼西亚全给俺最吃亏人。 中国人，你懂革命，你做主流。一些谈西的家族全部可以给边疆人们来争做给赚大给可不银币，你不开钱短板，该表示吃个银了。中国全谈人们来了，凶龙革命，屯门托三矿体外多批对不谈，体外人们给村头人们来用完，工地东头越级送一不是，怕不要国内也三百一些谈西的家族全部可以给边疆人们来争做给来屯去六十万，拉回去。
6: 一些谈西的家族全部可以给屯门这些专业，屯门塔格尔工地东轨西边集团做问题。一些谈西的家族全部可以给边疆人们来争做给，矿道卡拉当镇内屯局塔，屯门皮格尔工地东围，同门森墩塔屯局。帕布亚国内亚三边，中国瓦尔克正瓦尔菜团同亲切的，全日本杂种模特松江滩色度大内，中国全谈全满来屯吹气屯角滩人们来了，匈奴江都越级松多。 一些谈西的家族全部可以给边疆人们。